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여러 민족의 다양한 음악을 즐기실 수 있는 민족의 멜로디 코너에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민족의 멜로디 오늘의 첫 곡입니다. 렴수원 가수가 부릅니다. 장백선녀.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2: 네, 다음 들려드릴 곡은 장종 노래입니다. 청장 고우환.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0: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최근 국가영화국과 시장감독정국이 영화관의 업태혁신, 모델혁신, 서비스혁신을 추진하고 영화관을 관람과 교류, 오락, 소비가 결합된 종합적인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녹색 테마 상영관부터 복합업태의 융합, 가족체험학습 플랫폼부터 도시문화 랜드마크에 이르기까지 현재 여러 지역의 영화관은 영화 플러스를 중심으로 업태 간 경계를 허물고 대중의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며 개성화된 정신문화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킴으로써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영화 시장을 번영시키는 데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한 차례 광범하고도 심각한 체계적인 변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염재 신농 씨의 고향 수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2025년 감동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의사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직무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한 차례 광범하고도 심각한 체계적인 변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한 차례 광범하고도 심각한 체계적 변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의 법칙성과 간과성, 목표와 임무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이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의 내적 요구이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개의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책입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은 뚜렷한 광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에 관계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제반 분야에 관계되므로 그 누구도 방관자가 아니며 그 누구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은 선명한 체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이며 복잡한 체계적인 사업으로서 결코 단순히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 아니며 제반 분야에서 통일적으로 조류를 추진하고 각 방면에서 역량을 협동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은 심각한 변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합니다.

일어나는 것은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므로 반드시 저탄소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한 차례의 세계적인 에너지 혁명 및 산업 혁명의 추세에 순응하여 경제 발전의 품질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영속적 발전에 관계되며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실현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모하고 대량으로 배출하는 생산 모델, 소비 모델을 개변시킬 것이며 녹색 발전, 저탄소 발전, 순환 발전에 기초한 경제 체계와 청정 저탄소, 안전 고효율을 지향한 에너지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자원과 환경에 따른 제약을 완화시키고 발전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실현은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리나라 생태 환경의 질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실현은 우리나라의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의 풍모를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합되고 절약을 우선시하며 동시에 추진하고 내외가 원활화되고 위험을 방지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위, 자원 조건, 기술적 잠재력, 시장 활력을 보다 잘 발휘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 구조, 생산 방식, 생활 방식, 공간 구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첫째, 통일적 조류를 확실히 강화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을 생태 문명 건설의 전반적 배치와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 국면에 포함시키고

0: 천연가스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을 강화하고 석탄 소비의 형태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자원에 대한 탐사 개발 강도와 매장량 및 생산 능력 확보 강도를 높이고 국내 에너지 생산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에너지의 자주적 공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신형의 에너지 체계를 서둘러 계획하여 건설하고 수력 발전 개발과 생태 보호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적극 발전시키고 에너지 생산, 공급, 비축, 판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녹색화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 차례의 과학기술혁명과 산업 변혁에 따른 기회를 확고히 포착하여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제5세대 이동통신을 비롯한 신흥기술과 녹색 저탄소 사업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녹색 제조체계와 녹색 서비스 체계를 적극 건설해야 합니다. 공업, 건축, 교통 등 분야에서 에너지 이용의 청정화, 저탄소화 전환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검소하고 적당하며 녹색적이고 저탄소적이며 문명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창도하고 전체 인민의 절약의식과 생태환경보호의식을 강화하며 탄소배출량 표시 제도를 모색하여 수립하고 녹색 소비와 저탄소 소비를 인도하며 전체 인민이 참여하는 량호한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넷째,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한 정책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모 총량과 소모율에 대한 통제를 보완하고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중점적으로 통제하여 탄소 배출 총량 및 배출 강도 이중 통제 제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기준을 완비화하고 탄소 배출 통계 채산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 거래 제도를 완비화하고 탄소 정가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괄 보호와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생태계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글로벌 기후변화 협상 의정과 국제규칙의 제정에 동참하고 공평하고 합리하고 협력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협력과 투쟁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를 견지하고 차별적 공동책임원칙, 공평원칙과 각자 능력원칙을 견지하며 우리나라의 발전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고 불합리한 탄소 간섭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1: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한 차례 광범하고도 심각한 체계적인 변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귀심 1은 고궁 건룡 정원 몰입형 미디어 전시가 국가도서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건룡 정원은 자금성 영수궁 서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정원 조경, 건축, 회화, 조각 등 여러 예술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번 몰입형 미디어 전시는 건룡 정원의 역사적인 유산을 기반으로 15개의 몰입형 공간과 17개의 인터랙티브 설치물을 조성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통 정원의 건축 미학과 인문적 이야기를 감각적이고 체험 가능한 몰입형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동북의 무형문화유산인 도화가 수도의 예술 분위기와 만나면서 지역을 뛰어넘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 교류를 펼쳤습니다. 일전에 칼끝에서 피어나는 꽃, 독창적인 구상, 길림 도화예술전시회가 북경국가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민간 도화는 독창적인 무형문화유산 기예로 채색 오유치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특수 제작된 칼날을 활용하여 창작하는 데 층차가 다양하고 결이 섬세하며 고아한 예술 품격과 통속적인 재미를 모두 갖췄습니다. 길림성 도나시에 뿌리내린 민간 도화는 짙은 동북지역 정취를 띠고 있으며 작품은 흔히 장백산 경치, 조선족 민속, 흙토지, 전원 풍경에 초점을 맞추어 북극 산천의 공장함과 수려함을 가감없이 펼쳐 보이는 바 지역 문화와 민간 장인 정신이 결부된 예술의 보물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향토에 뿌리내린 이 무형문화유산은 더 넓은 예술계에서 다양한 예술 형태와 교류해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북경 국가대극장을 전시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국가대극장은 북경의 핵심 구역이 위치한 우리나라 최고의 공연 예술 중심입니다. 이곳은 예술의 전문성과 대중 전파성을 겸비해 무형문화유산이 도시 예술시장과 접목하고 현대 미학 시야에 녹아드는 훌륭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국가대극장 음악청 2층 북쪽 공공공간의 전시구역을 마련하고 130m 길이의 전시 동선을 따라 3m 높이의 표준 전시벽에 도화 작품을 질서정연하게 전시했습니다. 중국 작가협회가 제9회 로신문학상 수상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7개 부문에 총 35편의 작품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로신문학상의 응모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처음 출판되거나 발표된 작품으로 종편소설, 단편소설, 기록문학, 전기문학, 시, 산문, 잡문, 문학 리런 비평, 문학 번역 등 7개 부문을 망라합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비밀 등 5편이 중편 소설상을, 긴 계절 등 5편이 단편 소설상을, 인간 세상을 가로지르는 코끼리 떼 등 5부가 기록 문학상을, 또다시 푸른 산들이 등 5부가 시상을, 고대의 령혼 등 5부가 산문, 잡문상을, 문학의 깊은 뜻 등 5부가 문학 리련 비평상을, 좋은 순선 등 5부가 문학 번역상을 수상했습니다. 제9회 로신문학상이 발표된 가운데 흥령강성 작가협회 부주석이자 흥령강문학원 전문작가인 전용선의 작품 비밀이 가장 높은 순위로 중편소설상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혁명 역사 소재 문학작품인 비밀은 독특한 시각을 통해
조일만 열사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 신념을 지키고 당의 기밀을 보호하며 의연히 죽음을 맞이한 장렬한 과정과 인격적인 매력을 생생하게 복원해냈으며 동북 항일영군 정신의 불멸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는 뜻깊은 문화선물입니다. 조선족 작가 전영선이 창작한 드라마 절벽과 영화 절벽 위에서는 다수의 전국적인 기록을 세우며 영화 드라마 분야에서도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소주시는 중국 최초의 세계유산 모범도시입니다. 수년간 현지에서는 자수 같은 세심한 공력으로 고성의 문맥을 보호하고 각종 역사문화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도시 경신과 문맥 계승이 융합 공생하는 특색 있는 발전 경로를 걸어왔습니다. 소주는 고대의 평강이라 불렸으며 2500여 년 전 오자서가 주관하여 축조한 함려대성이 소주 고성의 핵심 골격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각도시 지도인 남송시대의 평강도는 당시 고성의 골목과 하천 체계를 완전히 정형화했으며 현재는 소주 박물관에 전시 중인 청대의 고소 번화도는 12m가 넘는 긴 두루마기에 2000여 채의 건축물과 4,800여 명의 인물을 그려내 당시 상점이 즐비하고 상인과 여행객이 오가던 강남 지역의 번성한 풍경을 섬세하게 펼쳐 보여줍니다. 제12회 전국 오페라 성악 공연 및 제4회 브루스 카티니 국제 성악 대회가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문성과 예술적인 사명을 견지하며 대학 성악 교육을 강화하고 젊은 예술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데 주력하게 되는데 국내 오페라 성악의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 성악 명작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또한 개방과 포용, 예술 중심의 가치를 중요시하며 고전 오페라의 정수를 전하고 국제 예술 교류의 장을 마련해 국내외 성악 예술의 상호 교류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공동 주관하는 연변 가무단 교향악단은 개막식 주요 무대를 책임졌습니다. 악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수한 참가자들과 함께 세계적인 오페라 명곡을 연주하며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교향악과 안정된 무대 운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대회가 연길에서 열리게 된 것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문화예술 발전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또한 연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변경 지역의 장점을 살려 전국 예술 자원과 연결하고 국제 문화 교류를 넓히게 되는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염재 신농 씨의 고향 수주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명 고성 시리즈 중 100번째는 염재 신농 씨의 고향 수주입니다. 중화민족의 비조 신농제의 고향인 수주성에는 신농정과 관제묘, 염재 신농비 등 신농제와 연관된 명승고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 밖에 고대 수주성 외곽의 뇌고돈 고분의 골락은 2500년 전인 전국 시기의 무덤입니다. 1978년 이 고분들 중 하나인 증후을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기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옛적에 한수 동쪽의 나라라 불린 수주는 장강류역과 회화류역의 교차지대, 허북성 북부, 강한평원과 중원평원이 접목한 요충지에 위치한 허북 북부의 주요 도시입니다. 서주 시기부터 춘추 전국 시기까지 수주에는 려와 수, 당을 망라한 세 개의 제후국이 있었고 전국 시기의 후반에 이곳에 수현을 두었으며 서위 때인 535년 수현을 수주로 승격시켰습니다. 581년 수국공으로 책봉된 복주의 대사마 양견이 정제를 밀어내고 보위에 올라 수국공이라는 자신의 직위 명칭에 따라 국호를 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자에 갈주자가 들어있어 자신의 강산이 오래갈 수 없을까 우려하여 숫자가 따른다는 의미를 가졌다는 이유로 기존의 국호를 따를수에서 나라수로 바꾸었습니다. 수주성 서남쪽에 남아있는 신석기 시대의 요적지는 넓은 범위와 풍부한 내용을 가진 한수류역의 굴가령 문화유적지입니다. 1957년 이곳에서 생산도구와 생활용품이 대량 출토돼 3천여 년 전의 사회상을 보여줬습니다. 출토된 문물 가운데는 돌로 만든 도끼와 돌, 칼, 돌낫 그리고 도자기가 많은데 채색의 그림을 그린 검정 바탕의 도자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와 동시에 완전하게 보존된 많은 벼 껍질도 발견돼 당시 장강류에게서 벌써 벼 농사를 했음을 말해줍니다.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곳은 희씨성의 제후국 수나라였습니다. 편년체 사서인 좌전에는 한수 동쪽의 나라들 중 수나라가 가장 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주는 염재 신농 씨의 고향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수주에서 북쪽으로 60km 거리에 구령산 남쪽 기슭에 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신농제는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일명 렬산씨라고도 부릅니다. 5천여 년 전 신농씨는 수종을 데리고 수주 장려산에서 출발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오곡을 재배하고 백초를 맛보며 질병을 치료하고 농사를 가르치며 력법을 만들고 통상을 가르치며 고대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수주에서는 그때 그가 기거한 동굴을 신농동이라 이름하며 지금까지 보존해 내려옵니다. 동굴 입구가 북쪽을 향한 신농동은 상단이 넓고 하단이 좁은 독특한 루각의 모양을 가집니다. 온갖 모양의 바위가 산재해 카르스트 지형을 형성하는 동굴에는 또 정오에 시장을 열고 물건을 교환한다는 신농제의 주장을 실천한 곳이라고 전해지는 일중가 유적도 남아있습니다. 수주성에서 동북쪽으로 30km 거리에는 리산파와 순전, 룡피안, 파산채, 순정 등 순임금이 농사를 지었다는 유적지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신농씨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호북에서는 해마다 중국 호북 렬산 염재 신농제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신농동
유적지 주변에 신농묘와 신농기념관, 기념광장, 렬산 대종사 등 건물을 지어 렬산은 해내외 여망자손들이 참배하는 성지로 됐습니다. 멱수강과 개수강 합류 지점의 기슭에 뢰고둔이라고 하는 눈덕이 있는데 춘추시기 초나라 령은이 일으킨 란을 평정하기 위해 초장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와 이 둔덕에서 복을 올려 진군 명력을 내렸다고 해서 이름이 뢰고둔입니다. 오늘날 이 뢰고둔은 이름에 깃든 사연보다 이 둔덕에서 전국 초반에 많은 무덤을 발견한 것으로 인해 더욱 세상에 높은 명성을 펼쳤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주왕실의 제후국 중 하나인 임금 증후울의 무덤입니다.

뢰고둔의 동쪽 언덕에 위치한 증후을 무덤은 수직 암갱의 나무관을 사용했습니다. 이 무덤의 지하 궁전은 방 3개에 거실 하나를 거느린 호화로운 아파트를 방불케 합니다. 붉은 사암 속에 조성된 지하 궁전은 동서 길이 21m, 남북 너비 16.5m, 깊이 13m, 면적이 220평방미터에 달하며 묘도가 없고 무덤의 단면이 한자로 북자 모양을 형성합니다. 증후을 무덤은 고대의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보고이자 정교하고도 장관을 이루는 고대 예술의 전당입니다. 증후을 무덤에서는 악기와 청동기, 병기, 금기, 옥기, 칠기, 목기, 죽간 등 약 1만 5천여 점의 문물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완전하게 보존된 타악기 편종이 가장 장관입니다. 세계의 기이한 경관 중 유일무이한 보물로 인정되는 편종은 도합 65개의 총무게는 2,500kg에 달합니다. 청동으로 조조한 정교한 이 편종은 분해와 조립이 가능한 합리적인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1981년 뢰고둔 2호 무덤에서 또 28개의 작은 용종과 8개의 큰 용종을 망라한 36개의 편종이 출토됐습니다. 2호 무덤에서 출토된 편종 중 8개의 큰 종은 증후을 편종과 음이 전적으로 일치해 전문가들은 이 두 편종이 같은 음악체계에 속한다고 인정하면서 이 편종을 증후을 편종의 자매 중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세트를 합치면 종의 수가 100개에 달하고 분해와 조립이 가능한 이 편종은 완전하고도 웅장한 타악기임에 손색이 없습니다. 1970년대 동방홍 1호 위성이 우주에서 지구를 돌며 들려준 음악 동방홍이 바로 편종으로 연주한 것입니다. 1987년 12월에는 또 증후을 편종 우표와 음성 우표 협업을 발행해 음향 우표의 선례를 열었으며 다시 한번 편종을 세계에 알려지게 했습니다. 호북성 가무단이 편종 소재를 활용해 창작한 편종 악무는 노래와 무용, 음악을 접목해 증후을 무덤에서 출토된 편종을 모방 제작한 고대 악기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 석, 사, 죽, 포, 토, 흉목 등 8가지 음으로 화음을 내며 천고의 절창을 다시 연주해 고대 중국인들의 예술적인 풍모와 당시의 사회상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상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내 여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2025년 감동 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이사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미시한 빛이 모여 온화수를 이루고 평범함이 위대함을 낳습니다.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 시상식이 방송된 가운데 해외에서 현지 익사자를 구하다가 순직한 중국 의료지원팀 의사 장근교가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감동 중국 시상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대가 산과 바다를 향해 달려간 줄 알았으나 그대가 몸을 던져 위험을 무릅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가족들은 그대의 귀한 길을 바라보았지만 그대는 그것을 타인의 생명길로 바꿨습니다. 조국과는 멀어졌

0: 있지만 위대함과는 가까워졌고 그대의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그대의 몸은 푸른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대의 이름은 다리로 뛰어 말리길을 이었습니다. 생명, 그것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장군교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에 다리라는 교자가 들어있는 글은 평생을 다리와 인연을 맺은 듯합니다. 1987년생인 장군교는 의사의 길에 오른 그날부터 구조를 일상으로 여겼습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가 닥쳤을 때 그는 자진하여 산동성 제10차 허복의료지원팀 팀원으로 허복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약 두 달간 버티며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한편 만여원 상당의 방역 물자를 계정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행동으로 보여줬고 허복성 정부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욕행자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허복 지원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그는 심장박동 행동이라는 구조센터를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교육 도구를 들고 유방 인민광장에 나가 심폐소생술을 무료로 가르쳤으며 400여 회의 교육을 진행해 2만여 명의 시민들이 관련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의 작은 선행들은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밝혀주었고 사람들은 그를 로좀 의사라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조국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의료지원 임무가 내려졌을 때 장균군은 다른 역행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1월 그는 제27차 탄자니아 파견 중국 산동 의료팀 팀장으로 종착을 맡아 탄자니아 모힘빌리 공립병원에 도착해 마취 의료 및 교육 훈련에 힘썼습니다. 모힘빌리 공립병원에는 여러 수술센터가 있지만 오랫동안 마취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림상 진료 최일선에 뛰어들었고 동시에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해 현지 의료진을 1대1로 지도하며 마취 프로토콜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탄자니아에 떠나가지 않는 의료팀을 남겼습니다. 2025년 6월 8일 장군교는 위챗 모멘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온 의사로서 저는 저의 조국과 저의 직업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탄자니아 동료들이 중국과 중국 의사의 힘을 느끼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모멘트가 그의 마지막 글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탄자니아 다리에스 살랑 해변에서 한 현지 여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군교는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고 파도 속에서 유일한 구명조끼를 익수자에게 입히고 온 힘을 다해 그녀를 해안가로 밀어냈습니다. 익수자는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그는 탈진으로 익수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습니다. 용은 멀리 갔으나 그 정신은 영원합니다. 장군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며 생명을 구한다는 중국 의료지원팀의 정신을 생명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산동성 도둑모범 제로시대의 모범 칭호를 주소받았고 2025년 8월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의사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10월 의료사로 추소됐습니다. 평생 의사만 할 겁니다. 또 의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장군교의 이 한마디는 그의 평생 가장 소박한 신조였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방역, 대중의료교육, 말리 아프리카 의료지원, 목숨을 건 구조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자취는 책임과 헌신과 희생을 아우릅니다. 그는 짧은 생애로 하얀 의사 가운에 초심을 종명했습니다. 우인의 인술은 결코 막을 내리지 않으며 정신의 교량은 영문이 이어집니다.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2025년 감동 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의사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지 각 부문은 식량 생산에 대한 책임을 빈틈없이 다잡고 확실히 굳히며 여름 곡물 파종 면적의 기본적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0: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석인 리희가 15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중경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강서성 기란 씨와 정혜성 선영 씨는 학습 조사 시정을 통합 추진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 자각과 행동 자각을 끊임없이 높여왔습니다.
0: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20일 상해에서 폐막했습니다.
1: 뉴스요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식량 안전은 국가 대사입니다. 습근평 정성위는 식량 생산을 한시도 늦추지 말고 추진하며 옥탑, 우량종, 량질 농기계, 우수한 농법의 집적 효과를 증대하고 농업의 종합 생산력과 질 효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회의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각지 각 부문은 식량 생산에 대한 책임을 빈틈없이 다잡고 확실히 굳히며 여름 곡물 파종 면적의 기본적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불리한 기후 요소가 평년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름 곡물 생산은 재차 풍작을 거두었고 처음 3천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수확곡 향상을 통해 여름 곡물 생산량 증대를 견인했습니다. 산동성 덕조시 의도구진 밀 6종 기지에서 대규모 재배농 전종봉 씨가 재배한 밀 전무가 올해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우량종의 특성과 표준화 재배 관리가 밀 자람새의 균일성과 안정성 풍작 우세를 살렸습니다. 전종봉 씨는 올해 전무 밭을 다루고 있다며 로연 농업 우량종 요한 회사의 제맥 34호 밀 종자를 사용해 일반 밀보다 무당 100여 근을 더 수확하고 소득은 무당 100여 근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6월 습근평 정소기는 산동성 덕주를 고찰하면서 식량 등 중요한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농업 생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량 안전과 생산에 대한 재반 지원책을 관찰하고 농자재 공급 보장, 가격 안정을 잘 추진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한 품종, 기술, 장비를 적극 보급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효익을 안정적으로 제고해 년간 식량 풍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 전국 여름 곡물 생산은 재차 풍작을 거두면서 년간 식량 안전에 튼튼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가통계국 모성용 부국장은 올해 여름 곡물 생산은 결밀의 파종이 늦어지고 강수가 많은 등 불리한 요소의 영향을 극복하고 증산과 풍작을 안아왔다고 표했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제고는 여름 곡물 풍작의 핵심입니다. 여름 곡물의 무당 생산량은 378.8kg으로 전해보다 3.2kg 증가했습니다. 풍작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올해 전국의 여름 곡물 파종 면적은 3억 9,800만 무로서 기본적인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파종 면적이 안정된 상황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증산에서 극히 중요합니다. 관계와 시비의 일체화 관리, 1차적 살포로 세 가지 방지, 병충해 예방 통제 등 대면적의 단위 면적당 증산 조치를 많이 활용해 여름 곡물 밀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갈증 제고시켰습니다. 농업농촌부 재배업관리사 려수도 부사장은 여름 곡물 주 생산지에서 대면적의 단위 면적당 증산 행동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고표준 농지를 통해 과학기술의 지원 역할을

0: 발휘시키며 핵심 기술을 도입하고 증산 예비를 발굴함으로써 다리 면적당 증산을 힘있게 촉진했다고 표했습니다. 특히 7천 여마무에 달하는 밀밭은 여름밀 재배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다리 면적당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대폭 높아졌습니다. 올해 밀수확 기간에 각지 각 부문은 대범위의 강우와 강한 대륙성 날씨 영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농기계 주력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20일 만에 대규모 밀수확 임무를 기본적으로 끝냈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4일 내지 5일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의 기계 수확 평균 손실률은 1% 이내로 통제했습니다. 전국 여름 곡물 제일 생산 대성인 하남성은 밀수확기 14만 대를 하남농기계 클라우드에 접속시켜 기계가 농민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무상해 통로 1280개, 접대봉사소 420여 개를 개설함으로써 전국 농기계 수들을 위해 숙식 조요, 수리 난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남성 농업농촌청 유국강 구청장은 밀수확 기간에 농기계 자원을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기상연계를 강화하며 기계수확 품질, 건조, 재해 예방 통제를 엄격히 실행해 수확할 수 있는 밀을 전부 수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역경 속에서 증산과 풍작을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톨의 종자에서 밭물이 대국 곡창에 이르기까지 여름 곡물의 풍작은 우리나라 농업의 종합생산 능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심각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경제 안정 속 호전을 추진하며 15차원의 전망 계획의 량완 출발을 위해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1: 중공장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교류검사위원회석인 리희가 15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중경에서 조사임고를 진행했습니다. 리희는 교류검사감찰기관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는 습금평 당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습금평 총서기의 7일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기를 더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중앙교류검사위원회 5차전원 회의 포치를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합니다. 올바른 지적권 학습 교양을 신중하게 끝까지 진행하고 교류검사 감찰 사업의 규범화와 법치화, 정규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새로 정해서 교류검사 감찰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차게 추진해야 합니다. 량강 신구 관음교 가도 유북 지역사회, 남안구 남산 가도 방우촌에서 리희는 현지 간부 대중들과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리희는 대중신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는 것은 대중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당이 민심을 확보하는 대사이자 실질적인 일이라고 표했습니다. 반드시 못 박는 정신으로 그를 착안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하는 사업을 기층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중국 장안자동차그룹 장안과학기술산업단지에서 리희는 국유기업의 당기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사업을 강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 도살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남안구 남빈로 홍수방지 비상당직소에서 리희는 재해방지와 재해구조에 대한 책임에 착안하고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홍수방지와 가뭄대처, 재해구조 등 재반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희는 또 서남정법대학교에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교류검사 감찰학과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경시 교류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기관에서 리희는 교류검사 감찰 사업 상황을 상세하게 뇌하고 교류검사 감찰 간부들을 유문했습니다. 조사연구기관 리희는 조담회를 열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찰하는 과정에 앞장서 모범을 보여주고 사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교류검사 감찰의 재반사업을 통솔할 것을 교류검사 감찰기관이 요구했습니다.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실무적인 장기 효과성 기제를 건전해야 합니다. 중앙교류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포치를 참답게 관찰하고 두 가지 수호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며 정치 감독을 단호하고 유력하게 강화해 당정의 명립과 규제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 생태를 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기풍을 바로잡고 교류를 드팀없이 견제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부패가 번식하는 토양과 조건을 단호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민을 위해서 교류를 지키고 집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대중신변의 비리와 부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대중들로 하여금 더 많은 획득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0: 기대하는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올바른 지속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 자각과 행동 자각을 끊임없이 높여왔습니다. 강서기라는 열린 교육과 민생 수요를 중시하며 여론총취 간담회, 온라인 공모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민생의 고충과 난제를 꼼꼼하게 정리해 목록을 작성한 뒤 하나씩 시정하며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 건설에 존재하는 허점, 약점들에 대해 기란 씨는 주민 전 과정 참여 기재를 보완했습니다. 어디를 고칠지는 주민이 제안하고 어떻게 고칠지는 정부가 과학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며 고치는 과정은 주민의 감독을 받고 효과도 주민이 평가했습니다. 대화현 진강진의 여러 도시마을 개조 프로젝트에서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제안한 충전소, 조경정원 등 부대시설 건설 요구를 반영했고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래 기란실은 도심마을 개조와 도시미세 재생 프로젝트 48건을 추진했고 포켓공원 등 쉼터 62곳을 조성했습니다. 현재까지 기란시 현 적급 이상 지도부가 누적 조사한 문제는 1,571건이며 당면 민생과 직결된 중점 난제를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강서송 기란시 당면의 조직부 황명희 부부장은 기란실은 습금형 당 건설 사상과 습금형 청소기의 7일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하고 관찰하며 올바른 지속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을 착실히 전개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교육, 의료, 양로 등 주민들이 시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를 힘써 정성을 다해 해결해주고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실질적인 일들을 적극 찾아하고 있습니다. 정혜성 선용실은 기층 현장 방문과 가구별 순회를 통해 주민들이 시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민생 문제를 파악하고 항목별로 정리해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로후주택단지 개조가 본격화되면서 성서구 문종항 지역사회도 올해 개조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사구역 점용으로 차량주차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지역사회 당면에는 상황을 파악한 뒤 관할 가도와 협의해 개조기간 중 린근의 림시주차구역을 개설하는 것으로 급한 불을 꽂습니다. 아울러 건설 부문과 시공사를 통합 조율해 개조안을 최적화하며 관할군의 유효 부지를 활용하고 통합해 주차면을 늘리는 것으로 기존 주차 부대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문종항 지역사회 주민 왕지국 씨는 과거에는 차를 길가에 대야 하는 상황이라 불편이 컸는데 지역사회가 조정해준 덕분에 지금은 주차가 편해졌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표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선영 씨는 당 건설에 힘입어 청구시 반드시 응답하고 즉시 처리하는 업무 기재를 도입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이 반영한 문제점들을 두고 개별 사례 시정, 료사 사례 점검, 현장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접수 민원은 15만 6,600건, 처리 완성률은 96%에 달하며 접수, 처리, 종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폐쇄형 체계를 시행했습니다. 정혜성 선영시 당면의 조직부 부부장은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학습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학습 교양과 중심 업무를 깊이 융합해 학습 성과를 인민을 위해 치적을 쌓고 실천으로 치적을 내는 행동과 효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1: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가 20일 상해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의 최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첨단 기술을 처음 공개하고 인공 분야에 우리나라 최신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전시장에서 채소를 다듬는 로봇이 관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전시부스 담당자 서세초에 따르면 이러한 지능형 조리 로봇 4대만으로 완전한 생산 라인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하루에 만 명분의 표준 식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로봇은 상해 공항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전시 부스에서 AI로 강철을 재정의한다는 문구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부스 책임자 조효봉은 AI가 많은 것을 개변하고 있다며 모델을 통해 재강 과정의 시간과 온도를 정밀하게 제하고 작업자가 오류를 줄이도록 돕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에서 효과가 매우 뚜렷합니다. 전시장에서 취재팀은 로봇이 운영하는 스마트 약국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로봇은 90초 내

0: 주문 접수, 약품 선정, 포장까지 전 과정을 지능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부스 담당자 강파에 따르면 관련 시스템은 배달 플랫폼과 연동하며 사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문을 받고 약을 찾아 서비스 카운터로 배달합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전시관에 전시된 멋진 개념이 아니며 실질적 생산 효율과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중국 정보통신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 국제발전부 허산주임은 인공지능이 이미 실질적 적용 단계에 진입했으며 현재 인공지능의 발전은 단일 사례 시범 단계를 넘어 실물 경제와의 심층 융합 단계에 진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돌파를 선진 생산력으로 전환하고 인류의 복지를 도모하는 핵심 단계에 놓였습니다. 향후 리성표는 광범위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인공지능 관리 구도와 표준을 제정해 기술과 제품에서 규칙과 표준의 공동건설을 실현하고 중국이 깊이 참여하고 국제적 공동인식을 확보한 인공지능 관리와 표준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1: 신조 23호 승우조 송원인, 조양조, 장지원, 려가영이 중국 우주총부장에서 2개월 가까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비행사들의 심신 상태는 양호하고 우주과학실험과 시험 등 재반 업무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신조 23호 승우조는 궤도실험 목록을 꾸준히 경신했습니다. 우주의학 분야에서 우주비행사 3명은 뇌파 수집 장치, VR 안경 등을 이용해 궤도 내 뇌파 연구 실험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우주비행사의 심리와 행위 능력 연구면에서 이들은 비상 의사결정 능력 평가와 궤도 내 정서 상태에 대한 테스트를 끝내고 장기적으로 궤도에 체류하는 우주비행사의 비상 의사결정 능력과 정서 상태의 변화 규칙을 탐구했습니다. 실험 배치에 따라 승무조는 관련 과학실험 샘플을 교체했습니다. 궤도에 체류하는 기간에 승무조는 몽촌 캡슐 화물 기압 조절실을 통해 우주 방사선 생물학 노출 실험 장치와 전원 카메라의 선회 설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우주 정거장 조합체 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처음 우주 정거장에 등장한 개량형 궤도 내 품질 측정 장비 대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신조 23호 승무조는 신규 과학 응용 프로젝트 100여 개를 잇따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중 한 명은 1년 기한 내에 궤도 체류 실험을 수행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인체 연구 계획을 통해 우주 비행사의 장기적 비행 수치를 전면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우주 기술 분야에서 신형 우주 에너지 저장 전지의 궤도 내 검증을 전개하고 관련 성과를 후속 우주 정거장 기능 승격에 응용할 전망입니다.
0: 19일은 중경시 팽수현 산사태 현장 구조 3일째입니다. 여러 갈래 구조 인력들이 수륙으로 구조 작업 면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부는 굴착 플러스 인공수색 병행 방식으로 황금 구조 시간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틀 사이 현지 주민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자발적으로 구조물자 중계 핵심 거점에 모여 식수, 식품, 폭염 대비 의약품 등을 전방 구조대원들에게 속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집 방송, 산악도시 오토바이 대를 항시 출동 대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팽수현 한가가도 사타지역사회자원봉사소는 요즘 물자 중계소로 변신했습니다. 길가 빈터에 사회각계가 기증한 식수와 식품들이 가지런히 쌓여있고 현장은 긴장감 도는 동시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사타가 한쪽에는 오토바이 대군 행렬이 끝이 안 보일 만큼 이어지고 행렬 기점 맞은편에선 오토바이 정비공 고이와 씨가 급한 손길로 도시락 뚜껑을 열고 있습니다. 고이와 씨는 물자를 나르는 오토바이에 브레이크 불량이나 타이어,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와 씨는 오토바이 대리에는 나 하나 더 있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오토바이 정비 실력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고 비웠습니다. 현장에는 오토바이 기사 배차 연락처 코너도 마련되었습니다. 배차원 리추 씨가 기사들에게 물자 운반 지점과 주의사항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리추 씨는 현재 팽수에 오토바이 기사가 많다 보니 선별을 하게 되었고 차 상태가 좋은 분들이 주력으로 나섰다고 소개했습니다. 끝이 안 보일 듯한 오토바이 행렬 속에서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려는 기사는 드물었습니다. 기사가 다가가면 그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눈 앞이 모두 손을 저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기사 하건 B씨는 17일엔 서너 번, 18일도 서너 번 배달을 했고 오늘은 금방 나왔다며 주로 물, 컵라면, 도시락을 날랐다고 말했습니다. 40여분을 기다린 끝에 허건 B씨는 19일 첫 콜을 받았습니다. 음료수 세 박스를 뒷좌석에 단단히 묶고 산사태 핵심 구역으로 향해서 힘차게 달렸습니다. 뒷모습으로 자원봉사 빨간 조끼가 눈에 띄는데 등판에 새겨진 네 글자 홍암성봉이 유난히 돋보였습니다. 허건 B씨는 홍암 정신이 바로 중경인민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1: 특집기획 졸업가를 부르며 오늘은 하북 보송학원 졸업생들이 신강에서 20년 넘게 교원직에 몸담고 분투하며 서부지역에 뿌리를 내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길의 아침 햇살, 운동장에 뿌린 땀방울, 그리고 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서정적인 노래 속에 녹아드는 가운데 보정학원 2026년급 졸업생이자 인공지능 학부생인 임천양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합니다. 졸업 후 임천양은 서부지원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전리밖에 신강 철무관시로 떠납니다. 4년 전 입학식에서 임천양은 보정학원 서부지원 교원들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2000년 보정학원 졸업생 15명이 배낭을 메고 모남은 신강 참알현으로 가서 교원으로 활약하는 사적이었습니다. 서부로 가는 작은 불씨는 그때부터 임천양의 마음속에 싹을 틔웠습니다. 사진 속 병강적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볼 때마다 임천양은 서부 지원의 길을 선택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보정학원 졸업생 500여 명이 조국의 서부 대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임천양은 삼천리 밖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접표는 보정학원 2000급 졸업생이자 신강 참알현 제일중학교 신충기 교훈이었습니다. 26년이 지났지만 신충기 교훈은 지금도 서부의 교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임천양은 자신이 곧 신강으로 가게 되는데 서부 지원을 선택할 때 고민이 없었는가고 신충기에게 물었습니다. 신충기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할 때 또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느낄 때 그 행복감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평범하지만 학교 덕분에 이곳에서 더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 임선양은 신강에서 찾아뵙겠다며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시간을 회고하면서 마음을 다잡았고 어떤 사람은 설렘 속에서 앞으로 정진했습니다. 보정학원에서 서부 대지까지 젊은이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습니다. 배낭에 불씨를 넣고 산과 바다를 건너 그 불씨를 지피고 절합니다. 아침 햇살이 교실 창가에 쏟아질 때 이들은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새로운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0: 중국 국신, 중국 성통 등 두 주황기업이 19일 저녁 잇따라 중국 주식 자산 추가 매수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국신은 중국 자본시장 발전 전망을 낙관하며 주황기업의 과학기술 혁신과 고품질 발전을 단호히 지원했습니다. 산하 국신투자유한회사 관련 주체도 이미 주식 환매 주식 추가 매수 전용 재대출과 배분 자금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시장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향후에도 재대출이라는 정책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자체 자금을 배합해 주황기업 주식을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자본시장 핵심 자산의 전략적 가치와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단호히 수호할 방침입니다. 중국 성통과 그 산하 성통자본, 성양투자 등 최근 국유자산과 주황기업 주식에 대한 대규모 추가 매수에 집중해 누적 100억 원 가까이를 매입했습니다. 중국 성통은 중국 경제와 중국 자본시장 전망을 굳건히 낙관하며 이후에도 자체 자금과 주식 환매, 추가 매수 재대출을 동원해 국유자산과 주황기업, 과학기술기업 주식과 상장지수펀드를 대규모로 추가 매수하며 자본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전력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서남지역 최대 가스전인 중국 석유서남가스전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13억 립방미터 증가한 253억 립방미터, 원유 생산량은 21만 톤, 석유가스 등가량은 2천만 톤을 돌파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 20일 오전 6시 2026년 중국 영화 흥행 수익이 200억 원을 돌파한 202억 1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여름방학 시즌 흥행 수익은 44억 원을 넘었습니다.
1: 비상관리부가 19일 발표한 데 따르면 앞으로 3일간 주요 강우대가 운남, 광서와 장강, 중하류 지역에 머물면서 강우량이 많고 강한 대류성 날씨가 나타날 것입니다. 앞서 비가 내렸던 지역에 또다시 강우가 예상되면서 산홍수와 지질재해, 도시와 농촌의 침수 위험 부담이 큽니다.
0: 2026년 전국 탁구 선수권 대회 복식 경기가 19일 저녁 호남 장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혼합 복식 경기에서는 림시동 선수와 괴만 선수가 우승하고 남자 복식 경기에서 마룡 선수, 허흔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복식 경기에서 담여훈 선수, 괴만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1: 이란 원자력 기구가 19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국이 이날 새벽 이란 서남부 달호윤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 포탄 여러 매를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란의 19일 전한 데 따르면 이란의 유명한 석유 도시인 아바단의 외곽이 이날 미군의 미사일 습격을 받았습니다. 쿠웨이트 전력과술이 재생가능 에너지부가 19일 발표한 데 따르면 17일 습격을 받은 전력 생산과 해수 담수화 공장이 이날 재차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쿠웨이트의 전력 생산과 해수 담수화 공장이 3일 내 세 번째로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관련 부문에 따르면 이란이 발동한 이번 습격으로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대량의 발전기 설비 우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르단 무장부대에 따르면 요르단이 이날 이란 미사일 3매를 격추했습니다. 다른 미사일 함해는 요르단 남부의 오제에 떨어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19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거의 없다며 미국이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부장은 이란의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웃 나라와 글로벌 상업 활동에 대한 이란의 위협 능력을 약화시킬 때까지 미국은 군사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총참모장이 이날 이란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작전을 재개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소래였습니다.
2: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3: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4: 엄마, 배가 아픈데요?
3: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4: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3: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4: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3: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4: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3: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상반기 경제보고서에 숨은 중국 기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인공지능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 군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부 천자 만홍의 봄날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국가 안전과 인민의 안전은 우리 인민군대의 영원한 사명과 책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외교관들이 피땀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심지어 생명의 위험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평화군인 프로그램 현장에 당시 외교부 영사포호센터 위유미 부주임을 모셨습니다. 2015년 예멘 중국 국민 철수 행동은 규모가 비교적 큰 철수 행동이어서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이 비교적 큰 한 차례 행동이었죠.
2: 당시 예멘 중국 국민 철수 행동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군 함정을 주요 수송 수단으로 한 첫 영사보호 특별 행동이었습니다.
1: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안전 문제 봉착했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며 또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2: 해외에서 비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시 주재국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하거나 외교부 글로벌 영사보호봉사 비상 핫라인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외교부 12308 핫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신변에는 우리가 있고 여러분들의 뒤에는 조국이 있습니다.
1: 고마 우비와 곽여대 악수 사진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의 대국적 책임감과 인민 최우선의 정신을 보여주며 억만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같은 마음을 표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뒤에는 언제나 강대한 조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경은 바로 신시대 우리의 통일전선 사업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 현장에 참석해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사상 해설인 곽건영 교수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3: 곽연과 오마우비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조화로운 정치, 경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통일전선이 발휘하는 강한 역할 덕분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강대한 국가가 있으며 모든 중국인,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이 떠날 수 없는 든든한 뒷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일전선을 견제하는 첫 번째 요점은 시종 통일전선을 중요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치성과 다양성의 통일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공동의 사상적 기반을 다지고 최대 공감대와 가장 광범위한 힘을 모으며 최대 공약수를 찾아 최대의 동심원을 그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수립하는 것입니다.

0: 높이 다지도록 이끌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단결은 힘이고 단결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억만인민의 창조적 위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로정에서 우리는 통일 전선을 견지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대단결을 공고히 하며 해내외 중화 아들딸과 대단결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꿈을 함께 이루는 강한 함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힘을 한 곳에 집중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방대한 힘을 모아 새로운 위대한 장을 열고 새로운 역사적 위업을 창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곽근영 교수님, 경전 해설인 양우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께서 함의가 깊고 풍부하며 생동감 넘치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행정에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웅대간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화민족 대다수를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애국 통일 전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청사진은 이미 그려졌고 나팔 소리도 이미 울려 퍼졌습니다. 신시대 우리는 통일 전선이라는 중요한 법보의 역할을 더욱 충분히 발휘해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대단결을 공고히 하고 해내외 중화 아들딸들의 대단결을 강화하며 중국 꿈을 함께 이루기 위한 강력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모아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웅장한 거선이 파도를 가르고 항행할 수 있도록 이끌고 보장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습근평 총서기가 인용했던 경전 시편을 낭송해 보겠습니다.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2: 春夜喜雨，杜甫。好雨知时节，当春乃发生。随风潜入夜，润物细无声。野径云俱黑，江船火独明。晓看。
3: 红石处，花重锦官城。春日，朱熹。胜日寻芳泗水滨，无边光景一时新。等闲识得东风面，万紫千红总是春。

0: 지금까지 게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숙분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0: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1: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경제보고서에 숨은 중국 기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1: 중국 정부가 지난 15일 올 상반기 경제 성적표를 발표하자 여러 외신은 중국 경제의 근성을 강조하면서 기대치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초보적 재산에 따르면 중국의 상반기 국내 생산 총액은 인민폐로 69조 5,704억 원을 기록하고 불변 가격으로 계산하면 동기 대비 4.7% 성장해 글로벌 주요 경제 체중 앞자리를 점했습니다. 이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연간 예기 목표를 위해 좋은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 자신감과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올 들어 국제 변국이 교차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일전에 2026년 글로벌 경제 성장 예기를 3%로 재차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중국 경제 성장 예기를 4.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나온 상반기 경제 보고서는 심지어 외부의 예기를 초과했음을 실증했습니다. 압력을 극복하는 과정에 중국 경제는 총체적으로 평온하게 발전하고 혁신과 구조 최적화를 위한 발전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성적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개방경제리론연구원 원장 상백천은 올 들어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현지 실정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유능한 거시정책을 정확하게 실시해 외부 충격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한편 기업이 능동성을 발휘하고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 경제의 근성이 갈수록 강해지고 발전 예비와 활력, 발전 공간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질적이고 효과적인 재고와 량적이고 합리한 성장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성적표는 안정이라는 특성을 각인했습니다. 당면 중국 경제 규모는 이미 140조 원을 넘었으며 이같이 방대한 규모를 기반으로 4.7%의 성장을 실현한 것은 특기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중국 국민 생산 총액의 증가량이 3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중 가장 큰 증가량이기도 합니다. 올 2,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이는 주로 단기적 요인과 외부의 영향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 관련 업종이 일부 외부적 영향을 받았고 석탄 생산이 국내 시장에 단기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국제기구는 2, 4분기 주요 경제체의 성장 속도가 모두 정도 부동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혁신과 구조 최적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본면은 여전합니다. 올 상반기 전국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가 동기 대비 5.4%, 사회 소비 상품과 서비스 소매 총액은 동기 대비 2.7%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정세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물가가 온건하게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전반적 거시경제 운행은 평온하며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의 안정기입니다. 미국 소비자 뉴스와 비즈니스 채널은 관련 분석을 인용해 소매와 산업 생산 분야에서 중국의 수치가 예기보다 좋으며 단기 부양 측면에서 중국은 더 큰 조정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의 안정은 글로벌 기업의 안정한 기대치를 가져다 줬습니다. 소비의 경우 중국은 대외에 소비 확대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소비를 확대하는 중점 임무와 조치를 28개 보치했습니다. 유럽의 최대 호텔 그룹인 아고 대중화구 최고 경영자 주범명은 관련 전망 계획이 제기한 소비스 확대, 상품 소비 승격 등은 아고 그룹의 중국 역내 경영 전략과 일치하며 회사는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포석을 가열층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의 안정기 역할은 발전의 근성을 재차 과시했습니다. 수출입의 경우 올 상반기 지정학적 충돌이 다발하면서 글로벌 무역이 둔화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화물 무역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하고 그중 수입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강한 근성을 보였습니다. 63개의 나라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은 수입 규모가 연 17년 동안 세계 제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대시장 세계의 대기회는 끊임없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 공급 사슬과 다국적 무역에 확실한 버팀목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정세를 관찰하려면 성장의 량뿐만 아니라 전환의 효과와 발전의 질도 봐야 합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직접 회로는 매일 평균 15억 개 이상에 달하고 등대 공장 수는 세계 제1위, 어원 호출량은 하루 평균 수백조에 달합니다. 올 상반기 중국의 장비 제조업과 첨단 기술 제조업 증가치는 전체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보다 3.9포인트와 7.9포인트 받았습니다. 그리고 첨단 제조, 디지털 경제, 현대 서비스를 대표하는 새로운 모멘텀의 기여도는 40%를 넘습니다. 케냐 수도 주파수 변조 사이트 등 국제 언론은 중국의 혁신 배당금은 충격이 아니라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혁신과 구조 최적화를 향해 나아가는 중국 경제는 부진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원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더 많은 혁신 배당금을 뜻합니다. 미국 PNG 회사 관계자는 아시아에서 회사의 최대 혁신센터로 불리는 북경혁신센터가 출시하는 신제품은 매년 평균 100여 가지에 달하며 중국 시장의 혁신 성과를 끊임없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당면 외부의 불안정과 불확실성 요소가 증가하고 국내에서 공급이 강하고 수요가 약한 모습이 존재하지만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기본면은 여전하며 연간 경제성장 예기 목표를 위해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이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의 내생 동력은 한층 더 증강할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주족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간 인공지능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작년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과 신구 동력 전환의 가속기인 인공지능은 이미 중국과 라틴아메리카가 호혜 실무 협력을 심하는 관건적 수단으로 부상했습니다. 정책과 산업, 인재와 기술 면의 협동 통로를 지속적으로 개통하는 과정에 양측은 인공지능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화 발전에서 라틴아메리카가 부딪힌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디지털 신동력 에너지 육성에 동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디지털 기술 발전과 개방 협력 리념의 인솔하에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서둘러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각국의 혁신 발전 화폭을 그리면서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운명 공동체를 위해 디지털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중국팀이 개발한 송전지능 검측 플랫폼은 영상 식별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브라질의 복잡한 산지와 우림의 송전 환경에 적응하는 지능화 순시 검측을 실현함으로써 야외 인공운수 위험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칠레의 디지털 인프라 건설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중국 과학기술기업은 현지의 주변국을 방사하는 지역 데이터 허브 건설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위를 대표로 하는 중국 기업은 칠레에 이미 데이터 센터 여러 개를 건설하고 현지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중국과 멕시코 스마트 경제 발전 기회 연구 토론회가 얼마 전에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중남 아메리카 국가의 인공지능 기술, 중국과 멕시코 그리고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스마트 경제 협력 전망 등을 둘러싸고 열렬한 토론을 전개했습니다. 에스파냐 중국 정책 관찰넷은 디지털 시크로드 협력 분야에서 라틴 아메리카는 협력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성과가 가장 풍성한 지역 중 하나가 됐다고 표했습니다. 유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경제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라틴 아메리카 인공지능 지수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인공지능의 전반 발전 수준은 세계에서 중하류 수준에 놓였으며 다수 국가는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놓였습니다. 중남미 국내 생산 총액과 인구가 전 세계의 6.6%와 8.8%를 차지하지만 인공지능 투자 유치율은 1.1%에 불과하며 미래 발전 예비가 아주 큽니다. 라틴 아메리카 본토는 자주적으로 개발한 하층 모형이 결핍해 관련 분야의 공공 서비스와 산업 생태는 미국의 클라우드 기초 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과학기술 기업은 근접 아웃소싱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연산력과 서버 산업 사슬을 통제해왔습니다. 상무 관계를 보면 라틴 아메리카는 원생 언어 데이터와 시장을 제공하고 미국은 상업리운을 수확합니다. 이는 디지털 주권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강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인사들은 서방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디지털 주권 자주를 실현하기 어렵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은 공평과 보편적 혜택, 협력 공유 원칙을 견지하기에 현지의 현실 상황에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다원화 기술 협력의 우선 방향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대통령 수석 특별 고문 아모디는 중국과 인공지능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글로벌 남방 국가가 신기술 도전에 적절하고 대등하게 대응하는 출로며 디지털 분야에서 라틴 아메리카가 주권과 발언권을 수호하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루과이 언론은 디지털 기술로 기층 산업, 민생 난제를 해결하는 데 능한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에 중요한 참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서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국제 인공지능 응용 협력 센터를 건설하려다고 선포했습니다. 2025년 5월에 발표한 중국 라틴 아메리카 공동체 회원국 중점 분야 협력 공동 행동 계획은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관련 계획에 따라 디지털 인재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전자상 거래 협력 대화 기제를 모색하고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간 고차원의 디지털 협력을 위해 기제적 보장을 제공해 줬습니다.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인공지능 협력은 전연적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인구 보너스, 광활한 소비 시장과 청정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은 완전한 인공지능 산업사슬, 풍부한 응용 실천 경험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 라틴 아메리카의 인프라 건설, 인재 육성 등 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복단대학 글로벌 인공지능 혁신관리센터 집행주임 진지민은 시종 평등 상생의 발전 리듬을 견지하는 중국은 기술 관리 면에서 각국의 제도적 차이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남방 국가를 단합해 관리 참여도와 발언권을 부단히 제고하고 인공지능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식을 개척했습니다. 관련 분야의 발전 정체를 보면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쌍방은 앞으로 협력 분야를 계속 확장할 것이며 연산력 센터 공동 건설, 인공지능 실험실 건설과 인재 양성, 본토의 혁신 주체 육성 등을 다룰 것입니다. 한편 인공지능 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이 보편적 혜택을 강화하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추적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 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래였습니다.

간직합시다. 사람이 길이요, 사람이 희망이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일로 너무 상심해 맙시다.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고 마음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거울과 같으니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보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비 오면 시원하고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안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으면 몸이든 마음이든 병이 납니다. 뭐든 비워야 좋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기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언가를 기대하면 그 순간부터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역시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명품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싫지 않으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깐 걸어도 싫증이 나잖아요. 인생 항로도 이와 마찬가지니 언제나 명랑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합시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긍정적인 생각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소설 작사 강춘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아리랑 인생.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고교 경제의 전략적 보트목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며 당의 장기 집권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고교 기업의 기능과 사명을 더 잘 이행하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창조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이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으로 가속화되고 국내외 정세가 복잡타단하며 외부 환경이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일상화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발전이 볼균형적이고 볼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져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추진하는 임무가 어렵고 막중합니다. 기업이 흥해야 나라가 흥하고 기업이 강해야 나라도 강성해집니다. 국유기업은 대부분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이나 관건적인 분야에 있어 국가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와 중대한 위험의 도전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러므로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여 국유기업의 전략적 기능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실히 선차적인 위치에 놓고 국가 대업과 국가 수요에 초점을 맞춰 국유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역할, 산업통제 역할, 안보지원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킴으로써 발전의 확실성으로 전 국면을 안정시키고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면서 당과 국가 사업이 안정적이고 장관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유기업의 활력과 효율성을 힘써 향상시키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국유기업을 잘 운영하려면 반드시 개혁해야 하고 보수적이어서는 안 되며 개혁에서 성공하면 현대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국유기업의 개혁과 발전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고 일부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전국 국유자본계통에서 감독관리하는 기업의 자산총액이 2012년에 71조 4천억 원에서 2023년에 317조 1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총 리온액은 2012년에 2조 원에서 2023년에 4조 5천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취약점을 보강하며 현대 기업 운영 능력과 핵심 경쟁력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발전 방식, 회사 운영, 경영 기제, 분포 구조가 새로운 신형의 현대 국유 기업을 서둘러 건설해야 합니다. 국유 기업이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도록 서둘러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요입니다. 습금형 정석이는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의 선차적인 과업이고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내적 요구와 중요한 주력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이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현역이 깊이 있게 발전하고 과학기술 혁신이 생산력의 기본 요소를 심층적으로 재구축하고 있으며 신질 생산력이 이미 실천 속에서 형성돼 고품질 발전의 강력한 추진력과 지지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유기업의 고품질 발전이 힘찬 발걸음을 내디디고 있지만 자원과 환경에 따른 제약이 부단히 증대되고 전통적인 생산력 조건하에서의 경제 성장 방식이 갈수록 지속되기 어려워지는 등 문제들에 직면했으며 관건적 핵심 기술이 타국의 제약을 받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변되지 않았고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 기술과 미래 산업 구도도 아직 뒤처져 있습니다. 경제가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려면 총 요소의 생산성을 높여야 하고 기업이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려면 혁신에 의한 발전에 의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통해 신질 생산력의 발전을 속박하는 난제와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혁신 발원지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 혁신을 서둘러 추진하고 전통 산업을 개조하고 고도화하며 신흥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미래 산업을 대체하고 발전시키며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우세를 육성하여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에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원칙과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 중대한 포치를 관철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유 기업의 개혁, 발전과 당 건설에 대한 습금형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 정신을 학습 관찰하는 것을 통용으로 하여 방향을 잘 잡고 소종 혁신하며 학습과 사고와 실천을 결부시키고 지식과 신앙과 행동을 일치시키게 합니다. 당이 국유 기업을 전면적으로 용도하는 이 근본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확고히 수호하고 당의 용도를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각 방면과 전 과정에 일관시키며 기업의 당 건설과

0: 중요한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여 고품질 당건설의 선도적 역할과 보장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시켜야 합니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실현하는 이 정체적 목표를 견지해야 합니다. 두 가지 확고 부동을 견제하고 실행하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종합하고 종면적으로 관찰하며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둘러싸고 국유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하며 국유경제를 부단히 발전 상대시켜 사회주의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져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서우완.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동네 골목에서 요새 사소한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 마을의 변화를 위해 먼저 나서는 지부, 한 사람의 진심이 이웃을 움직이고 하나의 당조직이 마을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오수 공산당원과 오수 당사업 종사자, 선진기층 당조직 특집, 평범하지만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따뜻한 공동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2년을 하루와 같이 장백림해의 해발 828m 산정상에 위치한 1109번 삼림방화 전망탑을 집으로 삼고 산을 보수로 삼으며 푸른 림해를 지켜온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 황리호 림업 요한 회사의 삼림방화 전망원 양송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득히 펼쳐진 장백림의 해발 828m 산정상에 1209번 삼림방화 전망탑이 우뚝 솟아있다. 그리고 그 전망탑을 지키는 한 공산당원이 있다. 32년을 하루와 같이 탑을 집으로 삼고 산을 보수로 삼으며 이 푸른 림해를 지켜왔다. 그는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 황리호 림업 요한 회사의 삼림방화 전망원 양성이다. 1994년 림업기술학교를 졸업한 양성은 집에서 멀지 않은 탐납참 림산 작업소에 배치받았다. 그때 마침 림산 작업소의 로 전망원이 퇴직을 앞두고 후임이 급하던 도였다. 어릴 적부터 이 삼림 작업소에서 자란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를 자원에 나섰다. 림산 작업소 소장은 이 일은 단조롭고 적적하며 매우 힘들다고 일러주었지만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는 이 림산 작업소에서 자란 사내 아이입니다.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다짐이 어느새 32년의 시간이 흘렀다. 탐납참 림산 작업소는 산림과 농경지가 맞닿은 지역이라 주변에 마을이 많고 밭두렁 태우기나 재사용 불씨 등 화재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전망탑 위에서 시야가 단 1도만 빗나가도 지상에서는 500m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작은 오차가 진화 작업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치명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한치의 오차를 없애기 위해 그는 취임 후 두 달 동안 전망탑 주위 40여 평방킬로미터에 있는 20여 개의 높은 산과 70여 개의 골짜기를 샅샅이 누볐다. 모든 산세와 삼림의 굴곡 지형을 모래에 새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는 관할구역 만여모의 산림을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발로 밟으며 지명과 지형, 강줄기의 분포, 소종의 구성과 위험 요소를 몸으로 익혔다. 그렇게 그는 움직이는 산불 감지 지도로 거듭났다. 실천 속에서 양성은 기상변화와 산불 발생 사이의 내재적 법칙을 연구하여 마침내 자신만의 세 가지 살피기 관측법을 정리해냈다. 농경지와 삼림의 경계를 살펴 농사용 불을 예의주시하고 침엽수와 화렵수가 뒤섞인 지역을 살펴 화재가 쉽게 일어날 만한 지점을 일궈내며 지형과 지모의 변화를 살펴 연기와 불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하나씩 방법을 찾다 보니 점점 능숙해지고 예보가 적중할 때면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이 방법은 진화 작업에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고 정밀한 근거를 제공했다. 그가 지켜온 동안 관할 구역의 화재 감시 정확도는 100%에 달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정확도의 이면에는 상상하기 힘든 외로움과 고난이 자리했다. 1209번 전망탑은 구역 내 제일 높은 지점이라 봄, 가을이면 칼바람에 뼈까지 시려오며 한여름에는 뇌약볕이 가혹하다. 힘들고 고된 일은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막감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양성은 솔직한 심정을 토놓았다.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는 단 하루도 전망탑을 비운 적이 없다. 장기간의 고강도 작업에 그는 활액막염과 경미한 손의 위축, 허리 디스크까지 얻게 되었지만 통증이 밀려올 때면 나무 집행에 의지해 탑으로 향한다. 회사에서 여러 차례 그를 후군으로 옮겨 근무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늘 정중히 거절했다. 림산 작업소에서 전망탑까지의 거리는 9km, 오토바이는 산기슭까지만 갈 수 있고 마지막 3km는 평균 경사도가 60도에 달해 오직 걸어서 오를 수밖에 없다. 긴 세월 동안
그가 왕복한 길을 합치면 10만 킬로미터로 지구 두 바퀴를 넘는 거리다. 험한 산길을 타며 오토바이 6대를 교체했고 타이어만 100개를 갈아 끼웠다. 험한 길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멧돼지와 노루는 단골 손님이었고 어느 날은 지팽이를 짚고 탑으로 향하던 중 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햇볕을 쬐는 흑곰과 마주치기도 했다. 그때는 정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위험도

은평실에서도 매일 전화로 당직 상황을 확인했고 교대로 타려오른 동료가 관측점을 정확히 잡도록 도왔다. 가을철 산불 방화 기간이 시작되자 양성은 다리가 부은 상태로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아버지가 급성 심장병으로 수술대에 올랐을 때에도 곁을 지키지 못했다. 마침 봄철 화재 방지 중요 시기였고 그의 관할 구역은 위험도가 높은 곳이라 다른 사람이 쉽게 대체할 수 없었다. 병상의 아버지와 어깨의 중책 사이 그는 죄책감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일터를 택했다. 그동안 수많은 음력설과 추석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전망탑에서의 하루는 거른 적 없는 그였다. 2019년 양성은 마침내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걸을 수 있고 탑에 오를 수 있는 날까지 이곳을 지키겠다고. 탑 아래 여린 똑갈나무가 어느새 굵은 고목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산림이 해마다 더 우거지고 야생동물의 웃음소리가 잦아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이 한 평생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이제는 제자 오해동이 그를 따라 산을 살피고 탑에 오르며 관측 작업을 익혀가고 있다. 오해동은 스승님께서 늘 탑 아래 계곡의 물길이 바로 관측의 핵심이라고 당부하십니다. 봄철 산나물이 돋아날 때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 더욱 주시해야 한다고요. 탐랍찹 림산작업소 당지부속이 후전고는 양성 동지는 30년을 깊은 산속을 지켜오며 길림성이 45년 연속 대형 산불이 없는 기록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 일선 당원들의 귀감입니다. 라고 말했다. 열정 가득하던 젊은 얼굴에 어느덧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양성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오직 그 탑과 그 산림에 바쳤다. 그는 선하여 중국 훌륭하니 길림성 도덕모범, 길림성 올 로동메달, 길림성 우수 공산당원 등 영예를 받아놨다. 11 연구, 11 연구, 11 연구 소신, 11 연구 이상무. 그가 우뚝 서 있는 곳은 든든한 방어선이었고 그가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은 곧 평안 그 자체였다. 장백림에 서 있는 이 붉은 좌표는 묵묵한 일생의 수호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산림에 영원한 생명력을 키워내고 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계속하여 김삼철 어르신의 나의 종마고우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종마 거울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말한다.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다. 바로 김철훈이었다. 그는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다. 우리는 연결현 대양고 중심소학교를 함께 다녔다.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책가방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책은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고 발에는 집신을 신고 실리 넘는 길을 매일 걸었다. 학교에서 뛰놀다 돌아오면 집신은 금방 해져서 저녁마다 새 신을 엮어야 했다. 먹을 것도 부족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배고픔에 시달렸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속죄는 뒷전이고 먹을 궁리부터 했다. 봄이면 강가에 가서 개구리를 잡아 끓여 먹었고 여름이면 물고기를 잡아 야외에서 끓여 먹었으며 겨울이면 새 그물로 새를 잡아 끓여 먹기도 했다. 어느 겨울밤 철훈이와 함께 그물로 50여 마리나 되는 새를 잡아 우리 집 부엌에서 몰래 끓여 먹던 일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깨끗이 손질한 새를 기름 한 방울 없이 냄비에 넣고 끓였지만 새 고기에서 저절로 기름이 흘러나왔다. 그 맛은 정말 꿀맛이었다. 새 고기가 부족할 때는 어머니가 데쳐놓은 배추나 시래기, 무원잎을 썰어놓고 끓여서 한 사발씩 나눠 먹었다. 그래야 속이 든든해 잠도 잘 왔다. 철훈이는 그런 날이면 우리 집에서 자고 새벽에야 자기 집으로 가 아침밥을 먹고 나와 함께 학교로 향했다. 먹을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 숙제를 못해 선생님께 무릎 꿇고 두 팔을 올리는 벌을 받은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너무 힘들어 울기도 여러 번 했다. 그 시절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소학교 2학년 때 하굣길에 총각 선생님이 련회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것이다. 우리는 겨우 10살 안팎이었지만 그런 눈치를 챘으니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다. 그날 이후 우리 둘은 그 이야기만 나오면 배를 끌어안고 한참씩 웃곤 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 당시 우리에겐 큰 즐거움이었다. 그렇게 늘 함께였지만 우리의 삶은 잠시 갈라지게 되었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농사를 짓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내가 7살 때 아버지가 중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36세 정상과부가 되셨다. 철훈이는 형편이 나아 조양천 고중에 진학했다. 이후 연변농학원 충목계 입학해 대학생이 되었고 졸업 후에는 국영농장의 수의사로 일했다. 인연과 앞길은 정말 모르는 일이다. 나는 농민이 되어 농산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청년단 조직에서 노력한 보람으로 2년 뒤 촌 정부와 구정부의 추천을 받아 상급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얻었다. 철훈이는 다시 국영농장에서 수의사로 일하다 부모님이 걱정돼 연변으로 돌아와 태양이민공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마음이 너그럽고 소박했다. 항상 생산 현장에 내려가 농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런 성실함 덕분에 1970년대 중반에는 연변일보의 모범 당위원회 서기로 소개되기도 했다. 1980년대 말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위원회 조직부로부터 려명대학의 당위원회 서기 겸 교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수백만 원의 해외 자금을 유치해 가난한 대학을 일으켜 세우고 전공을 확장하면서 훌륭한 학교로 가꾸는 데 힘썼다. 그 무렵 나는 룡정에서 존당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학교에 필요한 텔레비전, 냉장고, 녹음기 같은 가전제품들을 싼 값에 공급하며 학교 살림을 도왔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만남은 다시 잦아졌다. 그는 매주 일요일이면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식당에 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지난 날과 고향 이야기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5, 6년 전까지만 해도 만나기만 하면 이야기가 마를 새 없었다. 퇴직 후에도 그는 자연농업연구소를 세워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연구소의 책상과 의자가 없어 힘들어하자 내가 예전 일하던 단위에서 남는 물건들을 구해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다. 그가 연구한 악취 없는 양돈법은 부대의 양돈장애까지 보급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연구소를 찾은 사람들을 위해 며칠씩

0: 강습을 열고 직접 강의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올해 우성은 나이가 들어도 더욱 깊어졌다. 함께 연변팀의 축구팬이 되어 응원을 다니며 땀을 흘렸고 삼복 더위에도 도문까지 달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도집 마누라들의 호된 질책도 들었지만 우리는 비밀리에 만나 또 버스를 타고 또 나고 냈다. 2000년대 초 철운이가 퇴직하던 해 고향 마을이 개발구에 편입되면서 50만 원의 토지 보상금 문제가 생겼다. 마을 책임자인 김주훈 씨가 이 소식을 전해왔고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령정 소송으로 달려가 관련 법률 서적들을 사들인 뒤 소송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기소장을 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내가 직접 변호인으로 나섰으나 첫 재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더 꼼꼼히 자료를 조사해 상소장을 작성했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고향 사람들이 날려버린 50만 원을 되찾아 주었다. 감격한 고향 사람들이 베푼 연회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웃음과 희열은 지금도 가슴을 뿌듯하게 한다. 그렇게 50여 년을 함께한 우리에게 어느 날 청천 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철운이가 가람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수술과 치료를 위해 상해의 큰 병원을 여러 번 오갔고 우리의 만남은 잠시 뜸해졌다. 그러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자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다.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꼭 털어놓아야 마음이 편했다. 그가 평상에서 나를 부르던 날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의 아내가 전화와서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수척한 몸으로 침대에 누워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1: 삼촌이 끝까지 동반하지 못해 미안하오.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 내 인생이 즐거웠어. 그리고 학교에 가서 교장한테 꼭 전해주어. 내가 간 뒤 절대 추도식을 하지 말라고.
0: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자 마지막 약속이었다.

손길, 함께 끓여 먹던 따뜻한 국물, 그리고 늘 함께 나누던 수많은 이야기와 호탕한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조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학교에 가서 그의 유언을 전했다. 2020년 5월 10일 연결 장례식장에서 그의 소박하면서도 엄숙한 추도식이 있었다. 친구 조론이는 80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갔다. 그가 떠난 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가끔 그리움이 밀려올 때면 나는 쓴 술을 마시며 그의 이름을 부른다. 짝을 잃은 비둘기처럼 외로울 때도 많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했던 기나긴 세월, 서로에게 한 번도 짜증내지 않을 만큼 마음이 동하던 그 시간들이 내 삶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음을 생각하면 가슴은 다시 따뜻해진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평수상봉입니다. 개구리밥, 평해, 몰수, 소로상, 만날봉으로 풀이되는 평수상봉은 물에 또 다니던 부평초가 서로 만난다라는 뜻으로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우연히 만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당나라 고종 함용 2년 연백서라는 인물이 홍주 도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연백서는 낡고 허름해진 등왕가 강서성 남창의 감강 기술계인데 그것을 재보수하고 9월 9일 중양절을 맞아 준공을 축하하는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등왕가계는 초대받은 왕장군 맹학사를 비롯해 먼 곳의 하객들까지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연회에서는 시에 뛰어난 문사를 통해 소문을 남기는 것이 관례였는데 연백서는 이 기회를 틈타 문사였던 사위 오자장의 재주를 자랑할 계획이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하객들은 관직과 나이 순에 따라 차례로 착석했습니다. 연백서는 사람을 시켜 문방사보인 종이, 붓, 먹, 교류를 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좌중의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 공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시니 역사의 길이 남을 성현일세 보디 마음껏 운필하시오. 새롭게 태어날 등왕각에 훌륭한 소문을 남겨주시구려. 문방사보는 관직 순에 따라 차례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연백서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문방사보는 가장 연소하고 관직이 낮은 왕발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왕발은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 없이 이를 받아 자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연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독 염공이 베푼 송대한 잔치에서 주인의 흥을 깨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오. 왕발은 아랑곳하지 않고 붓을 들어 거침없이 쏘내려갔습니다. 어린 자가 감히 나에게 대적하다니. 화가 잔뜩 난 연백서는 소동에게 그의 문장을 전해달라고 명하고는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라카, 요고, 목제비, 조수, 공장, 천일색. 저 하늘 노을은 짝니른 기러기와 나란히 하고 갈 물빛은 높은 하늘과 같은 색이로구나. 왕발의 화려한 문필에 사람들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총고의 걸작이요. 존재 남봉인 자로다. 하객들은 조마다 극찬했습니다. 이를 전해 듣고 자리에 돌아온 연백서는 구제야 왕발에게 경의를 표하고 깍듯이 대했습니다. 왕발의 등왕각서는 오늘날까지도 명문장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왕발은 훗날 초당 사거리라고 불리며 당나라 초대표적 시인으로 그 명성을 날렸지만 정치에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여 늘 불만이 가득했으며 그 슬픔을 글에 담아내곤 했습니다. 관산곡에 넘기 어렵다는데 그 누가 길 잃은 자를 애초로 여길고 부평초와 물이 만나듯 모두가 우연히 만난 타양의 길손들이네. 평수상봉이라는 고사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서로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끼리 물에 또 다니는 부평초같이 우연히 만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각지 각 부문은 식량 생산에 대한 책임을 빈틈없이 다잡고 확실히 굳히며 여름 곡물 파종 면적의 기본적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0: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규율검사위원회석인 리희가 15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중경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 강서성 기란 씨와 정혜성 선영 씨는 학습 조사 시정을 통합 추진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 자각과 행동 자각을 끊임없이 높여왔습니다.
0: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20일 상해에서 폐막했습니다.
1: 뉴스요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식량 안전은 국가 대사입니다. 습근평 정성위는 식량 생산을 한시도 늦추지 말고 추진하며 옥탑, 우량종, 량질 농기계, 우수한 농법의 집적 효과를 증대하고 농업의 종합 생산력과 질 효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회의는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에 각지 각 부문은 식량 생산에 대한 책임을 빈틈없이 다잡고 확실히 굳히며 여름 곡물 파종 면적의 기본적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불리한 기후 요소가 평년보다 훨씬 많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여름 곡물 생산은 재차 풍작을 거두었고 처음 3천억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수확고 향상을 통해 여름 곡물 생산량 증대를 견인했습니다. 산동성 덕주시 의도구진 밀 6종 기지에서 대규모 재배농 전종봉 씨가 재배한 밀 전무가 올해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우량종의 특성과 표준화 재배 관리가 밀 자람새의 균일성과 안정성 풍작 우세를 살렸습니다. 전종봉 씨는 올해 전무 밭을 다루고 있다며 로연 농업 우량종 요한 회사의 제맥 34호 밀 종자를 사용해 일반 밀보다 무당 100여 근을 더 수확하고 소득은 무당 100여 근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6월 습근평 정소기는 산동성 덕주를 고찰하면서 식량 등 중요한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것은 농업 생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식량 안전과 생산에 대한 재반 지원책을 관찰하고 농자재 공급 보장, 가격 안정을 잘 추진하며 선진적이고 적합한 품종, 기술, 장비를 적극 보급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효익을 안정적으로 제고해 년간 식량 풍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올해 전국 여름 곡물 생산은 재차 풍작을 거두면서 년간 식량 안전에 튼튼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가통계국 모성용 부국장은 올해 여름 곡물 생산은 결밀의 파종이 늦어지고 강수가 많은 등 불리한 요소의 영향을 극복하고 증산과 풍작을 안아왔다고 표했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의 제고는 여름 곡물 풍작의 핵심입니다. 여름 곡물의 무당 생산량은 378.8kg으로 전해보다 3.2kg 증가했습니다. 풍작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올해 전국의 여름 곡물 파종 면적은 3억 9,800만 무로서 기본적인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파종 면적이 안정된 상황에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증산에서 극히 중요합니다. 관계와 시비의 일체화 관리, 1차적 살포로 3가지 방지, 병충해 예방 통제 등 대면적의 단위 면적당 증산 조치를 많이 활용해 여름 곡물 밀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갈증 제고시켰습니다. 농업농촌부 재벽관리사 려수도 부사장은 여름 곡물 주 생산지에서 대면적의 단위 면적당 증산 행동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고표준 농지를 통해 과학기술의 지원 역할을 발휘시키며 핵심 기술을 도입하고 증산 예비를 발굴함으로써 단위 면적당 증산을 힘있게 촉진했다고 표했습니다. 특히 7,000여만 무에 달하는 밀밭은 여름밀 재배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대폭 높아졌습니다. 올해 밀수확 기간에 각지 각 부문은 대범위의 강우와 강한 대륙성 날씨 영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농기계 주력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20일 만에 대규모 밀수확 임무를 기본적으로 끝냈습니다. 이는 평년보다 4일 내지 5일 빠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지역의 기계 수확 평균 손실률은 1% 이내로 통제했습니다. 전국 여름 곡물 제일 생산 대성인 하남성은 밀수확기 14만 대를 하남농기계 클라우드에 접속시켜 기계가 농민을 찾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무상해 통로 1280개, 접대봉사소 420여 개를 개설함으로써 전국 농기계 수들을 위해 숙식조요 수리난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남성 농업농촌청 유국강 구청장은 밀수확 기간에 농기계 자원을 통일적으로

0: 배치하고 기상련기를 강화하며 기계수확 품질, 건조, 재해 예방 통제를 옮겹기 실행해 수확할 수 있는 밀을 전부 수확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역경 속에서 증산과 풍작을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톨의 종자에서 밭물이 대국 곡창에 이르기까지 여름 곡물의 풍작은 우리나라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을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심각한 국제 정세에 대응하고 경제 안정 속 호전을 추진하며 15차원의 전망 계획의 량완 출발을 위해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1: 중공정책국 상무위원이며 중앙교류검사위원회석인 리희가 15일부터 17일까지 기간 중경에서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리희는 규율검사감찰기관은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특히는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학습 관찰하고 습금평 총서기의 7일 중요 연설 정신을 참답게 학습 터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기를 더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중앙규율검사위원회 5차전원 회의 포치를 전면적으로 관철 실시합니다. 올바른 지적권 학습 교양을 신중하게 끝까지 진행하고 규율검사감찰사업의 규범화와 법치화, 정규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새로 정해서 규율검사감찰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힘차게 추진해야 합니다. 량강신구 관음교 가도 유북지역사회, 남안구 남산가도 방우촌에서 리희는 현지 간부 대중들과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리희는 대중신변의 부정기품과 부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돈하는 것은 대중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당이 민심을 확보하는 대사이자 실질적인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반드시 못 박는 정신으로 그를 착안하고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관리하는 사업을 기층까지 확장해야 합니다. 중국 장안자동차그룹 장안과학기술산업단지에서 리희는 국유기업의 당기풍 청렴 건설과 부패 척결 사업을 강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해서 도살 봉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남안구 남빈로 홍수방지 비상당직소에서 리희는 재해방지와 재해구조에 대한 책임에 착안하고 항상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책임감으로 홍수방지와 가뭄대처, 재해구조 등 재반사업의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희는 또 서남정법대학교에서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심하고 규율검사감찰학과 건설을 착실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경시 규율검사위원회 감찰위원회 기관에서 리희는 규율검사감찰 사업 상황을 상세하게 뇌하고 규율검사감찰 간부들을 유문했습니다. 조사연구기관 리희는 조담회를 열고 습금평 당건설 사상을 학습 관찰하는 과정에 앞장서 모범을 보여주고 사상으로 두뇌를 무장하고 실천을 지도하며 규율검사감찰의 재반사업을 통솔할 것을 규율검사감찰기관이 요구했습니다. 올바른 지적관을 확고히 수립하고 실천하며 실무적인 장기 효과성 기제를 건전해야 합니다.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의 포치를 참답게 관찰하고 두 가지 수호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며 정치 감독을 단호하고 유력하게 강화해 당정의 명립과 규제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 생태를 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기풍을 바로잡고 규류를 드팀없이 견제하며 부패를 척결하고 부패가 번식하는 토양과 조건을 단호히 제거해야 합니다. 이민을 위해서 규류를 지키고 집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대중신변의 비리와 부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며 대중들로 하여금 더 많은 획득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대우건설의 자간에 규범화, 법치화, 정규화 건설의 연간 행동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연간 목표와 임무를 고품질적으로 완수해야 합니다. 리희는 또 홍남혁명기념관을 찾아 혁명선결 사적을 학습하고 선결들을 추모했습니다. 리희는 규율검사 감찰 간부들은 홍남정신을 전승하고 고양하고 당에 대한 충성심을 확고히 다지며 사명과 책임을 강화하고 시대와 인민에 부끄럽지 않은 새로운 업적을 쌓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원가군이 수행했습니다.
0: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래 강서성 기란시와 정혜성 선영시는 학습 조사 지정을 통합 추진하며 대중들이 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사상 자각과 행동 자각을 끊임없이 높여왔습니다. 강서기라는 열린 교육과 민생 수요를 중시하며 여론 청취 간담회, 온라인 공모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민생의 고충과 난제를 꼼꼼하게 정리해 목록을 작성한 뒤 하나씩 시정하며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시 건설에 존재하는 허점, 약점들에 대해 기란 씨는 주민 전 과정 참여 기재를 보완했습니다. 어디를 고칠지는 주민이 제안하고 어떻게 고칠지는 정부가 과학적으로 결정해 시행하며 고치는 과정은 주민의 감독을 받고 효과도 주민이 평가했습니다. 대화현 진강진의 여러 도시 마을 개조 프로젝트에서 지방정부는 주민들이 제안한

0: 파고 관찰하며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 학습 교양을 착실히 전개하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교육, 의료, 양로 등 주민들이 시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를 힘써 정성을 다해 해결해주고 주민들의 마음에 와닿는 실질적인 일들을 적극 찾아하고 있습니다. 정혜성 선영실은 기층 현장 방문과 가구별 순회를 통해 주민들이 시급해하고 어려워하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민생 문제를 파악하고 항목별로 정리해 대장을 만들었습니다. 로후주택단지 개조가 본격화되면서 성서구 문종항 지역사회도 올해 개조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사구역 점용으로 차량주차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지역사회 당면에는 상황을 파악한 뒤 관할 가도와 협의해 개조기간 중 린근의 림시주차구역을 개설하는 것으로 급한 불을 꽂습니다. 아울러 건설부문과 시공사를 통합조율해 개조안을 최적화하며 관할군의 유효 부지를 활용하고 통합해 주차면을 늘리는 것으로 기존 주차 부대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문종항 지역사회 주민 왕지국 씨는 과거에는 늘 차를 길가에 대야 하는 상황이라 불편이 컸는데 지역사회가 조정해준 덕분에 지금은 주차가 편해졌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표했습니다. 학습 교양이 시작된 이후 선영 씨는 당 건설에 힘입어 청구시 반드시 응답하고 즉시 처리하는 업무 기재를 도입했습니다. 이들은 주민들이 반영한 문제점들을 두고 개별 사례 시정, 료사 사례 점검, 현장 감독을 강화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접수 민원은 15만 6,600건, 처리 완성률은 96%에 달하며 접수, 처리, 종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폐쇄형 체계를 시행했습니다. 정혜성 선영시 당면의 조직부 부부장은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에 관한 습금형 종속의 중요한 논술을 깊이 학습하며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의를 더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행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학습 교양과 중심 업무를 깊이 융합해 학습 성과를 인민을 위해 치적을 쌓고 실천으로 치적을 내는 행동과 효과로 전환시킬 것입니다.
1: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가 20일 상해에서 폐막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기술력을 제공하는 인공지능의 최신 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첨단 기술을 처음 공개하고 인공 분야에 우리나라 최신 돌파를 보여줬습니다. 전시장에서 채소를 다듬는 로봇이 관객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전시부스 담당자 서세초에 따르면 이러한 지능형 조리 로봇 4대만으로 완전한 생산 라인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하루에 1만 명분의 표준 식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로봇은 상해 공항에서 실제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전시 부스에서 AI로 강철을 재정의한다는 문구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부스 책임자 조효봉은 AI가 많은 것을 개변하고 있다며 모델을 통해 재강 과정의 시간과 온도를 정밀하게 제어하고 작업자가 오류를 줄이도록 돕는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과 품질 향상에서 효과가 매우 뚜렷합니다. 전시장에서 취재팀은 로봇이 운영하는 스마트 약국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로봇은 90초 내에 주문 접수, 약품 선정, 포장까지 전 과정을 지능적으로 완성했습니다. 부스 담당자 강파에 따르면 관련 시스템은 배달 플랫폼과 연동하며 사용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주문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문을 받고 약을 찾아 서비스 카운터로 배달합니다. 인공지능은 더 이상 전시관에 전시된 멋진 개념이 아니며 실질적 생산 효율과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존재로 부상했습니다. 중국 정보통신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소 국제발전부 허산주임은 인공지능이 이미 실질적 적용 단계에 진입했으며 현재 인공지능의 발전은 단일 사례 시범 단계를 넘어 실물 경제와의 심층융합 단계에 진입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 돌파를 선진 생산력으로 전환하고 인류의 복지를 도모하는 핵심 단계에 놓였습니다. 향후 리성표는 광범위한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인공지능 관리 구도와 표준을 제정해 기술과 제품에서 규칙과 표준의 공동 건설을 실현하고 중국이 깊이 참여하고 국제적 공동인식을 확보한 인공지능 관리와 표준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0: 신조 23호 승우조 성원인 조양조, 장지원, 려가영이 중국 우주정거장에서 2개월 가까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비행사들의 심신 상태는 양호하고 우주과학실험과 시험 등 재반 업무가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0: 최근 신조 23호 수모소는 궤도 실험 목록을 꾸준히 경신했습니다. 오조의학분에서 오조 비행사 3명은 뇌파 수집 장치, VR 안경 등을 이용해 궤도 내 뇌파 연구 실험을 지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오조 비행사의 심리와 행위 능력 연구면에서 이들은 비상 의사 결정 능력 평가와 궤도 내 정서 상태에 대한 테스트를 끝내고 장기적으로 궤도에 체류하는 오조 비행사의 비상 의사 결정 능력과 정서 상태의 변화 규칙을 탐구했습니다. 실험 배치에 따라 승무선은 관련 과학 실험 샘플을 교체했습니다. 궤도에 체류하는 기간에 승무선은 몽촌 캡슐 화물 기압 조절실을 통해 오조 방사선 생물학 로출 실험 장치와 전원 카메라의 선회 설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오조 정거장 조합체 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처음 오조 정거장에 등장한 개량형 궤도 내 품질 측정 장비 대해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신조 23호 승무선은 신규 과학 응용 프로젝트 100여 개를 잇따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승무원 중 한 명은 1년 기한 내에 궤도 체류 실험을 수행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오조 인체 연구 계획을 통해 오조 비행사의 장기적 비행 수치를 전면적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오조 기술 분야에서 신형 오조 에너지 저장 전지의 궤도 내 검증을 전개하고 관련 성과를 후속 오조 정거장 기능 승격에 응용할 전망입니다.
1: 19일은 중경시 팽수현 산사태 현장 구조 3일째입니다. 여러 갈래 구조 인력들이 수륙으로 구조 작업 면을 계속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장 지휘부는 굴착 플러스 인공수색 병행 방식으로 황금 구조 시간 확보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틀 사이 현지 주민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자발적으로 구조물자 중계 핵심 거점에 모여 식수, 식품, 폭염 대비 의약품 등을 전방 구조대원들에게 속속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집 방송, 산악도시 오토바이 대를 항시 출동 대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팽수현 한가가도 사타지역사회자원봉사소는 요즘 물자 중계소로 변신했습니다. 길가 빈터에 사회각계가 기증한 식수와 식품들이 가지런히 쌓여있고 현장은 긴장감 도는 동시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사타가 한쪽에는 오토바이 대군 행렬이 끝이 안 보일 만큼 이어지고 행렬 기점 맞은편에선 오토바이 정비공 고이와 씨가 급한 손길로 도시락 뚜껑을 열고 있습니다. 고이와 씨는 물자를 나르는 오토바이에 브레이크 불량이나 타이어, 시동이 안 걸리는 문제가 생기면 바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나섰다고 말했습니다. 고이와 씨는 오토바이 대리에는 나 하나 더 있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 오토바이 정비 실력으로 이들이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고 비웠습니다. 현장에는 오토바이 기사 배차 연락처 코너도 마련되었습니다. 배차원 리추 씨가 기사들에게 물자 운반 지점과 주의사항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리추 씨는 현재 팽수에 오토바이 기사가 많다 보니 선별을 하게 되었고 차 상태가 좋은 분들이 주력으로 나섰다고 소개했습니다. 끝이 안 보일 듯한 오토바이 행렬 속에서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하려는 기사는 드물었습니다. 기사가 다가가면 그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너나 없이 모두 손을 저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기사 학원 B 씨는 17일엔 서너 번, 18일도 서너 번 배달을 했고 오늘은 금방 나왔다며 주로 물, 컵라면, 도시락을 날랐다고 말했습니다. 40여 분을 기다린 끝에 허건비 씨는 19일 첫 콜을 받았습니다. 음료수 세 박스를 뒷좌석에 단단히 묶고 산사태 핵심 구역으로 향해서 힘차게 달렸습니다. 뒷모습으로 자원봉사 빨간 조끼가 눈에 띄는데 등판에 새겨진 네 글자 홍암성봉이 유난히 돋보였습니다. 허건비 씨는 홍암 정신이 바로 중경인민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0: 특집기획 졸업가를 부르며 오늘은 하북 보성학원 졸업생들이 신강에서 20년 넘게 교원직에 몸담고 분투하며 서부지역에 뿌리를 내린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행 나뭇길의 아침 햇살, 운동장에 뿌린 땀방울, 그리고 꿈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서정적인 노래 속에 녹아드는 가운데 보정학원 2026년급 졸업생이자 인공지능 학부생인 임천양의 마음은 설레기 시작합니다. 졸업 후 임천양은 서부지원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전리밖에 신강 철무관시로 떠납니다. 4년 전 입학식에서 임천양은 보정학원 서부지원 교원들의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2000년 보종학원 졸업생 15명이 배낭을 메고 모나먼 신강 참알현으로 가서 교훈으로 활약하는 사적이었습니다. 소부로 가는 작은 불씨는 그때부터 임촌양의 마음속에 싹을 틔웠습니다. 사진 속 병강적 아이들의 환한 웃음을 볼 때마다 임촌양은 소부 지원의 길을 선택하기로 다짐했습니다. 지난 26년 동안 보종학원 졸업생 500여 명이 조국의 소부 대지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출발을 앞두고 임촌양은 삼천리 밖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 접표는 보종학원 2000급 졸업생이자 신강 참알현 제일중학교 신충기 교훈이었습니다. 26년이 지났지만 신충기 교훈은 지금도 서부의 교단을 지키고 있습니다. 임촌양은 자신이 곧 신강으로 가게 되는데 서부 지원을 선택할 때 고민이 없었는가고 신충기에게 물었습니다. 신충기는 전혀 망설이지 않고 지금까지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필요로 할 때 또는 스스로 존재 가치를 느낄 때 그 행복감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평범하지만 학교 덕분에 이곳에서 더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어 임선양은 신강에서 찾아뵙겠다며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난 시간을 회고하면서 마음을 다잡았고 어떤 사람은 설렘 속에서 앞으로 정진했습니다. 보정학원에서 서부 대지까지 젊은이들의 발길은 끊이질 않습니다. 배낭에 불씨를 넣고 산과 바다를 건너 그 불씨를 지피고 절합니다. 아침 햇살이 교실 창가에 쏟아질 때 이들은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새로운 웃음꽃이 활짝 피어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1: 중국 국신, 중국 성통 등 두 주황기업이 19일 저녁 잇따라 중국 주식 자산 추가 매수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국신은 중국 자본시장 발전 전망을 낙관하며 주황기업의 과학기술 혁신과 고품질 발전을 단호히 지원했습니다. 산하 국신투자유한회사 관련 주체도 이미 주식, 환매 주식 추가 매수 전용 재대출과 배분 자금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시장 안정을 도모했습니다. 향후에도 재대출이라는 정책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자체 자금을 배합해 주황기업 주식을 지속적으로 추가 매수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자본시장 핵심 자산의 전략적 가치와 자본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운영을 단호히 수호할 방침입니다. 중국 성통과 그 산하 성통자본, 성양투자 등 최근 국유자산과 주황기업 주식에 대한 대규모 추가 매수에 집중해 누적 100억 원 가까이를 매입했습니다. 중국 성통은 중국 경제와 중국 자본시장 전망을 굳건히 낙관하며 이후에도 자체 자금과 주식 환매, 추가 매수 재대출을 동원해 국유자산과 주황기업, 과학기술기업 주식과 상장 지수 펀드를 대규모로 추가 매수하며 자본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전력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올 상반기 우리나라 서남지역 최대 가스전인 중국 석유서남가스전의 천연가스 생산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13억 립방미터 증가한 253억 립방미터, 원유 생산량은 21만 톤, 석유가스 등가량은 2천만 톤을 돌파해 사상 동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 20일 오전 6시 2026년 중국 영화 흥행 수익이 200억 원을 돌파한 202억 1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여름방학 시즌 흥행 수익은 44억 원을 넘었습니다.
0: 비상관리부가 19일 발표한 데 따르면 앞으로 3일간 주요 강우대가 운남, 광서와 장강, 중하류 지역에 머물면서 강우량이 많고 강한 대류성 날씨가 나타날 것입니다. 앞서 비가 내렸던 지역에 또다시 강우가 예상되면서 산홍수와 지질재해, 도시와 농촌의 침수 위험 부담이 큽니다.
1: 2026년 전국 탁구 선수권 대회 복식 경기가 19일 저녁 호남 장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혼합 복식 경기에서는 림시동 선수와 괴만 선수가 우승하고 남자 복식 경기에서 마룡 선수, 허흔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여자 복식 경기에서 담여헌 선수, 괴만 선수가 우승했습니다.
0: 이란 원자력 기구가 19일 전한 데 따르면 미국이 이날 새벽 이란 서남부 달호윤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현장에 포탄 여러 매를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는 조사에 착수했다고 표했습니다. 이란이 19일 전한 데 따르면 이란의 유명한 석유 도시인 아바단의 외곽이 이날 미군의 미사일 습격을 받았습니다. 쿠웨이트 전력과술이 재생가능 에너지부가 19일 발표한 데 따르면 17일 습격을 받은 전력 생산과 해수 담수화 공장이 이날 재차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는 쿠웨이트의 전력 생산과 해수 담수화 공장이 3일 내 세 번째로 습격을 받은 것입니다. 관련 부문에 따르면 이란이 발동한 이번 습격으로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대량의 발전기 설비 우량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요르단 무장부대에 따르면 요르단이 이날 이란 미사일 3매를 격추했습니다. 다른 미사일 함해는 요르단 남부의 오제에 떨어졌습니다. 이란 언론은 19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이 거의 없다며 미국이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은 폐쇄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부장은 이란의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웃 나라와 글로벌 상업 활동에 대한 이란의 위협 능력을 약화시킬 때까지 미국은 군사 행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군 총참모장이 이날 이란 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작전을 재개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혜였습니다.
2: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3: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4: 엄마, 배가 아픈데요?
3: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4: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3: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4: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3: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2: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4: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2: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3: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함강근입니다. 먼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상반기 경제보고서에 숨은 중국 기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인공지능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 군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부 천자 만홍의 봄날 7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1: 국가 안전과 인민의 안전은

0: 인민군대의 영원한 사명과 책임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외교관들이 피땀과 노력을 기울였으며 심지어 생명의 위험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평화그림 프로그램 현장에 당시 외교부 영사보호센터 위유미 부수임을 모셨습니다. 2015년 예멘 중국 국민 철수 행동은 규모가 비교적 큰 철수 행동이어서 국제적으로도 영향력이 비교적 큰 한 차례 행동이었죠.
1: 당시 예멘 중국 국민 철수 행동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해군 함정을 주요 수송 수단으로 한 첫 영사보호 특별행동이었습니다.
0: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안전 문제 봉착했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며 또한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1: 해외에서 비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즉시 주재국 중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연락하거나 외교부 글로벌 영사보호봉사 비상 핫라인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외교부 12308 핫라인이라고도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들의 신변에는 우리가 있고 여러분들의 뒤에는 조국이 있습니다.
0: 고마 우비와 곽여대 악수사진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중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이 사진은 중국의 대국적 책임감과 인민 최우선의 정신을 보여주며 억만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의 같은 마음을 표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뒤에는 언제나 강대한 조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경은 바로 신시대 우리의 통일전선 사업이 끊임없이 전진하는 힘의 원천이기도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 현장에 참석해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사상해설인 곽건경 교수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2: 곽연과 오마 우비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조화로운 정치, 경제,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통일전선이 발휘하는 강한 역할 덕분입니다. 이 모든 배후에는 강대한 국가가 있으며 모든 중국인, 해내외 중화 아들, 딸들이 떠날 수 없는 든든한 뒷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일전선을 견제하는 첫 번째 요점은 시종 통일전선을 중요한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치성과 다양성의 통일을 견지하는 것입니다. 공동의 사상적 기반을 다지고 최대 공감대와 가장 광범위한 힘을 모으며 최대 공약수를 찾아 최대의 동심원을 그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굳건히 수립하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이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 공산당, 중국 특색 사회주의에 대한 높은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도록 이끌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단결은 힘이고 단결해야 승리할 수 있다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억만 인민의 창조적 위력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새로운 로정에서 우리는 통일전선을 견지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의 대단결을 공고히 하며 해내외 중화 아들, 딸과 대단결을 강화함으로써 중국 꿈을 함께 이루는 강한 함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 힘을 한 곳에 집중하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방대한 힘을 모아 새로운 위대한 장을 열고 새로운 역사적 위협을 창조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본 프로그램의 사상 해설인 곽근영 교수님, 경전 해설인 양우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께서 함의가 깊고 풍부하며 생동감 넘치는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행정에 진입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한 웅대한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화민족 대다수를 포괄하는 가장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청사진은 이미 그려졌고 나팔소리도 이미 울려 퍼졌습니다. 신시대 우리는 통일전선이라는 중요한 법보의 역할을 더욱 충분히 발휘해 전국 여러 민족인민의 대단결을 공고히 하고 해내외 중화 아들딸들의 대단결을 강화하며 중국국을 함께 이루기 위한 강력한 합력을 형성해야 합니다.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모아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웅장한 거선이 파도를 가르고 항행할 수 있도록 이끌고 보장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 프로그램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습근평 총서기가 인용했던 경전 시편을 낭송해 보겠습니다. 사상을 배우고 경전을 깨달으며 평이한 말 속에 깊은 뜻을 새겨봅시다.
3: 春夜喜雨，杜甫。好雨知时节，当春乃发生，随风潜入夜，润物细无声。野径云俱黑，江船火独明。晓看。 红石处 花重锦官尘
4: 春日朱熹 盛日寻芳泗水滨 无边光景一时新
5: 等闲识得东风面 万紫千红总是春

0: 지금까지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숙분병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반기 경제보고서에 숨은 중국 기회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설명 시간입니다.
0: 중국 정부가 지난 15일 올 상반기 경제 성적표를 발표하자 여러 외신은 중국 경제의 근성을 강조하면서 기대치 이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초보적 재산에 따르면 중국의 상반기 국내 생산 총액은 인민폐로 69조 5,704억 원을 기록하고 불변 가격으로 계산하면 동기 대비 4.7% 성장해 글로벌 주요 경제 체중 앞자리를 점했습니다. 이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시작하는 해 연간 예기 목표를 위해 좋은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에 자신감과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올 들어 국제 변국이 교차하고 글로벌 경제 성장이 전반적으로 둔화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일전에 2026년 글로벌 경제 성장 예기를 3%로 재차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중국 경제 성장 예기를 4.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최근 나온 상반기 경제 보고서는 심지어 외부의 예기를 초과했음을 실증했습니다. 압력을 극복하는 과정에 중국 경제는 총체적으로 평온하게 발전하고 혁신과 구조 최적화를 위한 발전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성적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 중국개방경제리론연구원 원장 상백천은 올 들어 중국은 고품질 발전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현지 실정에 따라 신품질 생산력을 발전시켰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이고 유능한 거시정책을 정확하게 실시해 외부 충격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한편 기업이 능동성을 발휘하고 혁신을 거듭하고 있는 데다가 중국 경제의 근성이 갈수록 강해지고 발전 예비와 활력, 발전 공간이 갈수록 커졌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의 질적이고 효과적인 재고와 량적이고 합리한 성장을 추진했습니다. 상반기 성적표는 안정이라는 특성을 각인했습니다. 당면 중국 경제 규모는 이미 140조 원을 넘었으며 이같이 방대한 규모를 기반으로 4.7%의 성장을 실현한 것은 특기해야 할 일입니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할 때 중국 국민 생산 총액의 증가량이 3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중 가장 큰 증가량이기도 합니다. 올 2, 4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이는 주로 단기적 요인과 외부의 영향이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석유화학 관련 업종이 일부 외부적 영향을 받았고 석탄 생산이 국내 시장에 단기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국제기구는 2, 4분기 주요 경제체의 성장 속도가 모두 정도 부동하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혁신과 구조 최적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본면은 여전합니다. 올 상반기 전국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가 동기 대비 5.4%, 사회 소비 상품과 서비스 소매 총액은 동기 대비 2.7%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취업 정세가 총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물가가 온건하게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전반적 거시경제 운행은 평온하며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경제의 안정기입니다. 미국 소비자 뉴스와 비즈니스 채널은 관련 분석을 인용해 소매와 산업 생산 분야에서 중국의 수치가 예기보다 좋으며 단기 부양 측면에서 중국은 더 큰 조정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의 안정은 글로벌 기업의 안정한 기대치를 가져다 줬습니다. 소비의 경우 중국은 대외에 소비 확대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소비를 확대하는 중점 임무와 조치를 28개 보치했습니다. 유럽의 최대 호텔 그룹인 아고 대중화구 최고 경영자 주봉명은 관련 전망 계획이 제기한 서비스 확대에

상품 소비 성격 등은 아고 그룹의 중국 역내 경영 전략과 일치하며 회사는 앞으로 중국 시장에 대한 포석을 가열층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의 안정기 역할은 발전의 근성을 재차 과시했습니다. 수출입의 경우 올 상반기 지정학적 충돌이 다발하면서 글로벌 무역이 둔화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화물 무역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16.9% 증가하고 그중 수입은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강한 근성을 보였습니다. 63개의 나라에 대해 무관세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은 수입 규모가 연 17년 동안 세계 제2위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대시장 세계의 대기회는 끊임없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생산 공급 사슬과 다국적 무역에 확실한 버팀목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 정세를 관찰하려면 성장의 양뿐만 아니라 전환의 효과와 발전의 질도 봐야 합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집적 회로는 매일 평균 15억 개 이상에 달하고 등대 공장 수는 세계 제1위, 어원 호출량은 하루 평균 수백조에 달합니다. 올 상반기 중국의 장비 제조업과 첨단 기술 제조업 증가치는 전체 규모 이상 공업 증가치보다 3.9포인트와 7.9포인트 받았습니다. 그리고 첨단 제조, 디지털 경제, 현대 서비스를 대표하는 새로운 모멘텀의 기여도는 40%를 넘습니다. 케냐 수도 주파수 변조 사이트 등 국제 언론은 중국의 혁신 배당금은 충격이 아니라 기회라고 지적했습니다. 혁신과 구조 최적화를 향해 나아가는 중국 경제는 부진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원동력을 주입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더 많은 혁신 배당금을 뜻합니다. 미국 PNG 회사 관계자는 아시아에서 회사의 최대 혁신센터로 불리는 북경혁신센터가 출시하는 신제품은 매년 평균 100여 가지에 달하며 중국 시장의 혁신 성과를 끊임없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당면 외부의 불안정과 불확실성 요소가 증가하고 국내에서 공급이 강하고 수요가 약한 모습이 존재하지만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좋아지는 기본면은 여전하며 연간 경제성장 예기 목표를 위해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했습니다. 중국이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의 내생 동력은 한층 더 증강할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1: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2: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2: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2: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실내외 온도 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2: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3: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3: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간

0: 인공지능 협력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당면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과 신구 동력 전환의 가속기인 인공지능은 이미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가 호혜 실무 협력을 심하는 관건적 수단으로 부상했습니다. 정책과 산업, 인재와 기술 면의 협동 통로를 지속적으로 개통하는 과정에 양측은 인공지능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디지털화 발전에서 라틴 아메리카가 부딪힌 병목 현상을 해결하고 디지털 신동력 에너지 육성에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중국 디지털 기술 발전과 개방 협력 리념의 인솔하에 인공지능 등 신흥 기술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서둘러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 각국의 혁신 발전 화폭을 그리면서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하고 운명 공동체를 위해 디지털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 중국팀이 개발한 송전지능 검측 플랫폼은 영상 식별과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 브라질의 복잡한 산지와 우림의 송전 환경에 적응하는 지능화 순시 검측을 실현함으로써 야외 인공운수 위험 부담을 대폭 줄였습니다. 칠레의 디지털 인프라 건설에 깊이 참여하고 있는 중국 과학기술기업은 현지의 주변국을 방사하는 지역 데이터 허브 건설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위를 대표로 하는 중국 기업은 칠레에 이미 데이터 센터 여러 개를 건설하고 현지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중국과 멕시코 스마트 경제 발전 기회 연구 토론회가 얼마 전에 열렸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귀빈들은 중남 아메리카 국가의 인공지능 기술, 중국과 멕시코 그리고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스마트 경제 협력 전망 등을 둘러싸고 열렬한 토론을 전개했습니다. 에스파냐 중국 정책 관찰넷은 디지털 시크로드 협력 분야에서 라틴 아메리카는 협력 내용이 가장 풍부하고 성과가 가장 풍성한 지역 중 하나가 됐다고 표했습니다. 유엔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경제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라틴 아메리카 인공지능 지수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 인공지능의 전반 발전 수준은 세계에서 중하류 수준에 놓였으며 다수 국가는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놓였습니다. 중남미 국내 생산 총액과 인구가 전 세계의 6.6%와 8.8%를 차지하지만 인공지능 투자 유치율은 1.1%에 불과하며 미래 발전 예비가 아주 큽니다. 라틴 아메리카 본토는 자주적으로 개발한 하층 모형이 결핍해 관련 분야의 공공 서비스와 산업 생태는 미국의 클라우드 기초 시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의 과학기술 기업은 근접 아웃소싱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연산력과 서버 산업 사슬을 통제해왔습니다. 상무 관계를 보면 라틴 아메리카는 원생 언어 데이터와 시장을 제공하고 미국은 상업 리운을 수확합니다. 이는 디지털 주권에 대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강한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인사들은 서방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디지털 주권 자주를 실현하기 어렵지만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은 공평과 보편적 혜택, 협력 공유 원칙을 견지하기에 현지의 현실 상황에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다원화 기술 협력의 우선 방향이기도 합니다. 브라질 대통령 수석 특별 고문 아모디는 중국과 인공지능 협력을 전개하는 것은 글로벌 남방 국가가 신기술 도전에 적절하고 대등하게 대응하는 출로며 디지털 분야에서 라틴 아메리카가 주권과 발언권을 수호하는 데 요조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우루과이 언론은 디지털 기술로 기층 산업, 민생 난제를 해결하는 데 능한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에 중요한 참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2026 세계인공지능대회 및 인공지능 글로벌 관리 고위급 회의 개막식에서 중국은 라틴 아메리카 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국제인공지능 응용협력센터를 건설하려는다고 선포했습니다. 2025년 5월에 발표한 중국 라틴 아메리카 공동체 회원국 중점 분야 협력 공동행동계획은 디지털 기술 협력을 강화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관련 계획에 따라 디지털 인재 양성 과정을 개설하고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전자상 거래 협력 대화 기제를 모색하고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간 고차원의 디지털 협력을 위해 기제적 보장을 제공해 줬습니다.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의 인공지능 협력은 전연적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가 인구 보너스, 광활한 소비 시장과 청정 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중국은 완전한 인공지능 산업 사슬, 풍부한 응용 실천 경험과 해결책을 가지고 있어 라틴 아메리카의 인프라 건설, 인재 육성 등 면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복단대학 글로벌 인공지능 혁신관리센터 집행주임 진지민은 시종 평등 상생의 발전 리넘을 견지하는 중국은 기술 관리 면에서 각국의 제도적 차이와 안전에 대한 요구를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남방 국가를 단합해 관리 참여도와 발언권을 부단히 제고하고 인공지능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식을 개척했습니다. 관련 분야의 발전 정체를 보면 중국과 라틴 아메리카 쌍방은 앞으로 협력 분야를 계속 확장할 것이며 연산력 센터 공동 건설, 인공지능 실험실 건설과 인재 양성, 본토의 혁신 주체 육성 등을 다룰 것입니다. 한편 인공지능 관리 협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이 보편적 혜택을 강화하고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오늘의 뉴스 추석 시간을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심층보도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책임 편집과 진행의 함강래였습니다.

길을 잃어도 사람을 잃지 말라는 말처럼 언제나 사람에 대한 희망을 뜨겁게 간직합시다. 사람이 길이요, 사람이 희망이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한 가지 일로 너무 상심해 맙시다. 마음이 원하는 일을 하고 마음이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거울과 같으니 비친 것을 밖에서 들여다보기보다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펴야 합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비 오면 시원하고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안에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으면 몸이든 마음이든 병이 납니다. 뭐든 비워야 좋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기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무언가를 기대하면 그 순간부터 행복과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역시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명품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은 마음이 즐거우면 종일 걸어도 싫지 않으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잠깐 걸어도 싫증이 나잖아요. 인생 항로도 이와 마찬가지니 언제나 명랑하고 유쾌한 마음으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합시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소라입니다. 오늘은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긍정적인 생각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불어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소설 작사 강춘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릅니다. 아리랑 인생. 오늘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고교 자본과 고교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공유제의 주체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고교 경제의 전략적 버팀목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키며 당의 장기 집권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고교 기업의 기능과 사명을 더 잘 이행하는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습금형 정소기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전례 없는 창조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실이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이 전방위적이고 심층적으로 가속화되고 국내외 정세가 복잡다단하며 외부 환경이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일상화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발전이 불균형적이고 불충분한 문제가 여전히 두드러져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추진하는 임무가 어렵고 막중합니다. 기업이 흥해야 나라가 흥하고 기업이 강해야 나라도 강성해집니다. 국유 기업은 대부분 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 명맥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종이나 관건적인 분야에 있어 국가의 전략적 의도를 실현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와 중대한 위험의 도전에 대응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러므로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여 국유 기업의 전략적 기능과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실히 선차적인 위치에 놓고 국가 대업과 국가 수요에 초점을 맞춰 국유 기업의 과학기술 혁신 역할, 산업 통제 역할, 안보 지원 역할을 더 잘 발휘시킴으로써 발전의 확실성으로 전 국면을 안정시키고 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면서 당과 국가 사업이 안정적이고 장관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고교 기업의 활력과 효율성을 힘써 향상시키는 관건적인 조치입니다. 습금형 정소기는 고교 기업을 잘 운영하려면 반드시 개혁해야 하고 보수 속여서는 안 되며 개혁에서 성공하면 현대 기업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고교 기업의 개혁과 발전에서 중대한 성과를 거두고 일부 심층적인 체제적 및 기재적 장애가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전국 고교 자본 계통에서 감독 관리하는 기업의 자산 총액이 2012년에 71조 4천억 원에서 2023년에 317조 1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총 리온액은 2012년에 2조 원에서

높지 못하고 혁신 능력이 부족하며 가치 창조 능력이 강하지 못한 등 문제점들을 안고 있어 고수준의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구축하는 요구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점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국유 기업은 국정 운영 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따라서 국유 자본과 국유 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통해 활력을 증강시키고 효율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중점을 잡고 단점을 보완하고 취약점을 보강하며 현대 기업 운영 능력과 핵심 경쟁력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발전 방식, 회사 운영, 경영 기제, 분포 구조가 새로운 신형의 현대 국유 기업을 서둘러 건설해야 합니다. 국유 기업이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도록 서둘러 추진하기 위한 현실적인 수요입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고품질 발전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데서의 선차적인 과업이고 신질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내적 요구와 중요한 주력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 시기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0: 이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려면 혁신에 의한 발전에 의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것을 통해 신질 생산력의 발전을 속박하는 난제와 에러를 적극 해소하고 혁신 발언지를 끊임없이 강화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혁신을 서둘러 추진하고 전통산업을 개조하고 고도화하며 신흥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며 미래산업을 배치하고 발전시키며 새로운 분야와 새로운 경쟁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과 우세를 육성하여 현대화 산업체계 건설에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원칙과 요구를 확고히 파악해야 합니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할 때 대한 당장 제20기 제3차 전원회의에 중대한 포치를 관철 실시함에 있어서 반드시 국유기업의 개혁, 발전과 당 건설에 대한 습금형 총서기의 중요한 논술 정신을 학습 관찰하는 것을 통용으로 하여 방향을 잘 잡고 소종 혁신하며 학습과 사고와 실천을 결부시키고 지식과 신앙과 행동을 일치시키게 합니다. 당이 국유기업을 전면적으로 용도하는 이 근본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당정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용도를 확고히 수호하고 당의 용도를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는 각 방면과 전 과정에 일관시키며 기업의 당 건설과 생산 경영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국유기업의 지도부 건설과 간부 인재대우 건설을 강화하며 기풍이 바른 량완 정치적 생태를 적극 조성하여 고품질 당 건설의 선도적 역할과 보장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시켜야 합니다. 국유자본과 국유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실현하는 이 정체적 목표를 견지해야 합니다. 두 가지 확고 부동을 견제하고 실행하며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하고 전면적으로 관찰하며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의 구축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둘러싸고 국유기업의 내실화, 고도화, 규모화를 확고부동하게 추진하며 국유경제를 부단히 발전상대시켜 사회주의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져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소원.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시죠? 동네 골목에서 요새 사소한 고민에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 마을의 변화를 위해 먼저 나서는 지부, 한 사람의 진심이 이웃을 움직이고 하나의 당조직이 마을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오수 공산당원과 오수 당사업 종사자, 선진기층 당조직 특집, 평범하지만 특별한 분들의 이야기와 함께 따뜻한 공동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2년을 하루와 같이 장백림해의 해발 828m 산정상에 위치한 1109번 삼림방화 전망탑을 집으로 삼고 산을 보수로 삼으며 푸른 림해를 지켜온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 황리호 림업 요한 회사의 삼림방화 전망원 양송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득히 펼쳐진 장백림의 해발 828m 산정상에 1, 2연구반 삼림방화 전망탑이 우뚝 솟아있다. 그리고 그 전망탑을 지키는 한 공산당원이 있다. 32년을 하루와 같이 탑을 집으로 삼고 산을 보수로 삼으며 이 푸른 림해를 지켜왔다. 그는 길림 장백산 삼림공업 황리호 림업 요한 회사의 삼림방화 전망원 양성이다. 1994년 림업기술학교를 졸업한 양성은 집에서 멀지 않은 탐랍참 림산 작업소에 배치받았다. 그때 마침 림산 작업소

도의 로 전망원이 퇴직을 앞두고 후임이 급하던 도였다. 어릴 적부터 이 삼림 작업소에서 자란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자리를 자원에 나섰다. 림산 작업소 소장은 이 일은 단조롭고 적적하며 매우 힘들다고 일러주었지만 그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저는 이 림산 작업소에서 자란 사내 아이입니다. 저는 해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 다짐이 어느새 32년의 시간이 흘렀다. 탐랍참 림산 작업소는 산림과 농경지가 맞닿은 지역이라 주변에 마을이 많고 밭두렁 태옥이나 제사용 불씨 등 화재 위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전망타보에서 시야가 단 1도만 빗나가도 지상에서는 500m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작은 오차가 진화 작업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치명적 실수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한치의 오차를 없애기 위해 그는 취임 후 두 달 동안 전망탑 주위 45평방킬로미터에 있는 20여 개의 높은 산과 70여 개의 골짜기를 샅샅이 누볐다. 모든 산세와 삼림의 굴곡 지형을 모래에 새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긴 세월 동안 그는 관할구역 마녀무의 산림을 한 걸음 한 걸음 직접 발로 밟으며 지명과 지형, 강줄기의 분포, 소종의 구성과 위험 요소를 몸으로 익혔다. 그렇게 그는 움직이는 산불 감시 지도로 거듭났다. 실천 속에서 양성은 기상 변화와 산불 발생 사이의 내재적 법칙을 연구하여 마침내 자신만의 세 가지 살피기 관측법을 정리해냈다. 농경지와 삼림의 경계를 살펴 농사용 불을 예의주시하고 침엽수와 화렵수가 뒤섞인 지역을 살펴 화재가 쉽게 일어날 만한 지점을 일궈내며 지형과 지모의 변화를 살펴 연기와 불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다. 하나씩 방법을 찾다 보니 점점 능숙해지고 예보가 적중할 때면 보람을 느끼곤 합니다. 이 방법은 진화 작업에 귀중한 시간을 벌어주고 정밀한 근거를 제공했다. 그가 지켜온 동안 관할 구역의 화재 감시 정확도는 100%에 달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정확도의 이면에는 상상하기 힘든 외로움과 고난이 자리했다. 1, 2연구번 전망탑은 구역 내 제일 높은 지점이라 봄, 가을이면 칼바람에 뼈까지 시려오며 한여름에는 뇌약볕이 가혹하다. 힘들고 고된 일은 어떻게든 견뎌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정막감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양성은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토록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는 단 하루도 전망탑을 비운 적이 없다. 장기간의 고강도 작업에 그는 활액막염과 경미한 손의 위축, 허리 디스크까지 얻게 되었지만 통증이 밀려올 때면 나무 지팽에 의지해 탑으로 향한다. 회사에서 여러 차례 그를 후군으로 옮겨 근무할 것을 권유했지만 그는 늘 정중히 거절했다. 림산 작업소에서 전망탑까지의 거리는 9km, 오토바이는 산기슭까지만 갈 수 있고 마지막 3km는 평균 경사도가 60도에 달해 오직 걸어서 오를 수밖에 없다. 긴 세월 동안 그가 왕복한 길을 합치면 10만 킬로미터로 지구 두 바퀴를 넘는 거리다. 험한 산길을 타며 오토바이 6대를 교체했고 타이어만 100개를 갈아 끼웠다. 험한 길만이 전부가 아니었다. 멧돼지와 노루는 단골 손님이었고 어느 날은 지팽이를 짚고 탑으로 향하던 중 탑에서 불과 50m 떨어진 곳에서 햇볕을 쬐는 흑곰과 마주치기도 했다. 그때는 정말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하지만 어떤 위험도 그의 발걸음을 돌려 세우지는 못했다. 2015년 5월 양성은 전망탑에서 내려오다 발을 헛디뎌 종아리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병실에서도 매일 전화로 당직 상황을 확인했고 교대로 탈여오른 동료가 관측점을 정확히 잡도록 도왔다. 가을철 산불 방화 기간이 시작되자 양성은 다리가 부은 상태로 현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아버지가 급성 심장병으로 소술대에 올랐을 때에도 곁을 지키지 못했다. 마침 봄철 화재 방지 중요 시기였고 그의 관할 구역은 위험도가 높은 곳이라 다른 사람이 쉽게 대체할 수 없었다. 병상의 아버지와 어깨의 중책 사이 그는 죄책감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일터를 택했다. 그동안 수많은 음력설과 추석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전망탑에서의 하루는 거른 적 없는 그였다. 2019년 양성은 마침내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다짐했습니다. 제가 걸을 수 있고 탑에 오를 수 있는 날까지 이곳을 지키겠다고. 탑 아래 여린 똑갈나무가 어느새 굵은 고목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고 산림이 해마다 더 우거지고 야생동물의 웃음소리가 잦아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이 한 평생 정말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이제는 제자 오해동이 그를 따라 산을 살피고 탑에 오르며 관측 작업을 익혀가고 있다. 오해동은 스승님께서 늘 탑 아래 계곡의 물길이 바로 관측의 핵심이라고 당부하십니다. 봄철 산나물이 돋아날 때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 더욱 주시해야 한다고요. 탐랍찹 림산작업소 당지부 속이 후전고는 양성 동지는 30년을 깊은 산속을 지켜오며 길림성이 45년 연속 대형 산불이 없는 기록을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 일선 당원들의 귀감입니다. 라고 말했다. 열정 가득하던 젊은 얼굴에 어느덧 깊은 주름이 새겨졌다. 양성은 자신의 모든 시간을 오직 그 탑과 그 산림에 바쳤다. 그는 선화여 중국 훌륭하니 길림성 도독모범, 길림성 올 로동메달, 길림성 우수 공산당원 등 영예를 받아놨다. 11 연구, 11 연구, 11 연구 소신, 11 연구 이상무. 그가 우뚝 서 있는 곳은 든든한 방어선이었고 그가 묵묵히 지키고 있는 것은 곧 평안 그 자체였다. 장백림에 서 있는 이 붉은 좌표는 묵묵한 일생의 수호로 끝없이 펼쳐진 푸른 산림의 영원한 생명력을 키워내고 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계속하여 김삼철 어르신의 나의 종마고우란 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0: 종마 거울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 속마음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구를 말한다. 나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다. 바로 김철훈이었다. 그는 나보다 훨씬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다. 우리는 연길현 태양고 중심소학교를 함께 다녔다. 당시 집안 형편이 어려워 책가방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책은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고 발에는 짚신을 신고 실리 넘는 길을 매일 걸었다. 학교에서 뛰놀다 돌아오면 짚신은 금방 해져서 저녁마다 새 신을 엮어야 했다. 먹을 것도 부족해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배고픔에 시달렸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는 뒷전이고 먹을 궁리부터 했다. 봄이면 강가에 가서 개구리를 잡아 끓여 먹었고 여름이면 물고기를 잡아 야외에서 끓여 먹었으며 겨울이면 새 그물로 새를 잡아 끓여 먹기도 했다. 어느 겨울밤 철훈이와 함께 그물로 50여 마리나 되는 새를 잡아 우리 집 부엌에서 몰래 끓여 먹던 일이 어젠 일처럼 생생하다. 깨끗이 손질한 새를 기름 한 방울 없이 냄비에 넣고 끓였지만 새 고기에서 저절로 기름이 흘러나왔다. 그 맛은 정말 꿀맛이었다. 새 고기가 부족할 때는 어머니가 데쳐놓은 배추나 시래기, 무원잎을 썰어놓고 끓여서 한 사발씩 나눠 먹었다. 그래야 속이 든든해 잠도 잘 왔다. 철훈이는 그런 날이면 우리 집에서 자고 새벽에야 자기 집으로 가 아침밥을 먹고 나와 함께 학교로 향했다. 먹을 것에만 집착하다 보니 숙제를 못해 선생님께 무릎 꿇고 두 팔을 올리는 벌을 받은 일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너무 힘들어 울기도 여러 번 했다. 그 시절 재미있는 일도 있었다. 소학교 2학년 때 하굣길에 총각 선생님이 련회하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것이다. 우리는 겨우 10살 안팎이었지만 그런 눈치를 챘으니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다. 그날 이후 우리 둘은 그 이야기만 나오면 배를 끌어안고 한참씩 웃곤 했다. 그런 사소한 일들이 당시 우리에겐 큰 즐거움이었다. 그렇게 늘 함께였지만 우리의 삶은 잠시 갈라지게 되었다. 나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홀로 농사를 짓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다. 내가 7살 때 아버지가 중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36세 정상과부가 되셨다. 철훈이는 형편이 나아 조양천 고중에 진학했다. 이후 연변농학원 중목계 입학해 대학생이 되었고 졸업 후에는 국영농장의 수의사로 일했다. 인연과 앞길은 정말 모르는 일이다. 나는 농민이 되어 농산일을 하면서도 열심히 청년단 조직에서 노력한 보람으로 2년 뒤 촌정부와 구정부의 추천을 받아 상급 학교에 진학할 기회를 얻었다. 철훈이는 다시 국영농장에서 수의사로 일하다 부모님이 걱정돼 연변으로 돌아와 태양이민공사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는 마음이 너그럽고 소박했다. 항상 생산 현장에 내려가 농민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그런 성실함 덕분에 1970년대 중반에는 연변일보의 모범 당연의 서기로 소개되기도 했다. 1980년대 말에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 당연의 조직부로부터 려명대학의 당연의 서기 겸 교장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수백만 원의 해외 자금을 유치해 가난한 대학을 일으켜 세우고 전공을 확장하면서 훌륭한 학교로 가꾸는 데 힘썼다. 그 무렵 나는 령정에서 전당포를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학교에 필요한 텔레비전, 냉장고, 녹음기 같은 가전제품들을 싼 값에 공급하며 학교 살림을 도왔다. 이를 계기로 우리의 만남은 다시 잦아졌다. 그는 매주 일요일이면 나를 찾아왔고 우리는 함께 식당에 가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지난 날과 고향 이야기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5, 6년 전까지만 해도 만나기만 하면 이야기가 마를 새 없었다. 퇴직 후에도 그는 자연농업연구소를 세워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연구소의 책상과 의자가 없어 힘들어하자 내가 예전 일하던 단위에서 남는 물건들을 구해 무상으로 지원해 주었다. 그가 연구한 악취 없는 양돈법은 부대의 양돈장애까지 보급되며 전국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연구소를 찾은 사람들을 위해 며칠씩 강습을 열고 직접 강의하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올해 우성은 나이가 들어도 더욱 깊어졌다. 함께 연변팀의 축구팬이 되어 응원을 다니며 땀을 흘렸고 삼복더위에도 도문까지 달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도집 마누라들의 호된 질책도 들었지만 우리는 비밀리에 만나 또 버스를 타고 또 나곤 했다. 2000년대 초 철훈이가 퇴직하던 해 고향 마을이 개발구에 편입되면서 50만 원의 토지 보상금 문제가 생겼다. 마을 책임자인 김주훈 씨가 이 소식을 전해왔고 우리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령정 서점으로 달려가 관련 법률 서적들을 사들인 뒤 소송 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기소장을 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내가 직접 변호인으로 나섰으나 첫 재판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더 꼼꼼히 자료를 조사해 상소장을 작성했다. 1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끈질기게 노력한 끝에 고향 사람들이 날려버린 50만 원을 되찾아 주었다. 감격한 고향 사람들이 베푼 연회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웃음과 희열은 지금도 가슴을 뿌듯하게 한다. 그렇게 50여 년을 함께한 우리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철훈이가 가람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수술과 치료를 위해 상해의 큰 병원을 여러 번 오갔고 우리의 만남은 잠시 뜸해졌다. 그러나 건강이 조금씩 나아지자 우리는 예전처럼 다시 만나 이야기꽃을 피웠다. 마치 밀린 숙제를 하듯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들을 꼭 털어놓아야 마음이 편했다. 그가 병상에서 나를 부르던 날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의 아내가 전화와서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는 수척한 몸으로 침대에 누워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1: 삼촌이 끝까지 동반하지 못해 미안하오.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 내 인생이 즐거웠어. 그리고 학교에 가서 교장한테 꼭 전해주어. 내가 간 뒤 절대 주도식을 하지 말라고.
0: 이것이 그와의 마지막 만남이자 마지막 약속이었다. 그의 손을 꼭 붙잡고 있노라니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어린 시절 수없이 함께 오가던 등굣길, 함께 끓여먹던 따뜻한 국물, 그리고 늘 함께 나누던 수많은 이야기와 호탕한 웃음소리가 머릿속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학교에 가서 그의 유언을 전했다. 2020년 5월 10일 연결 장례식장에서 그의 소박하면서도 엄숙한 추도식이 있었다. 친구 철훈이는 80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갔다. 그가 떠난 지도 꽤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가끔 그리움이 밀려올 때면 나는 쓴 술을 마시며 그의 이름을 부른다. 짝을 잃은 비둘기처럼 외로울 때도 많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했던 기나긴 세월, 서로에게 한 번도 짜증내지 않을 만큼 마음이 동하던 그 시간들이 내 삶을 든든하게 채워주고 있음을 생각하면 가슴은 다시 따뜻해진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합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평수상봉입니다. 개구리밥, 평해, 몰수, 소로상, 만날봉으로 풀이되는 평수상봉은 물에 또 다니던 부평초가 서로 만난다라는 뜻으로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우연히 만남을 비유한 말입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당나라 고종 함용 2년 연백서라는 인물이 홍주 도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연백서는 낡고 허름해진 등왕가 강서성 남창의 감강 기술계인데 그것을 재보수하고 9월 9일 중량절을 맞아 준공을 축하하는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등왕가계는 초대받은 왕장

학군, 맹학사를 비롯해 먼 곳의 하객들까지 고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 연회에서는 시에 뛰어난 문사를 통해 소문을 남기는 것이 관례였는데 연백서는 이 기회를 틈타 문사였던 사위 오자장의 재주를 자랑할 계획이었습니다. 연회가 시작되자 하객들은 관직과 나이 순에 따라 차례로 착석했습니다. 연백서는 사람을 시켜 문방사보인 종이, 붓, 목, 벼루를 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좌중의 하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 공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시니 력사의 길이 남을 성윤일세 부디 마음껏 운필하시어 새롭게 태어날 등왕각에 훌륭한 소문을 남겨주시구려. 문방사보는 관직 순에 따라 차례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연백서가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문방사보는 가장 연소하고 관직이 낮은 왕발의 손에 돌아왔습니다. 왕발은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 없이 이를 받아 자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연회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독 염공이 베푼 성대한 잔치에서 주인의 흥을 깨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오. 왕발은 아랑곳하지 않고 붓을 들어 거침없이 쏘내려갔습니다. 어린 자가 감히 나에게 대적하다니. 화가 잔뜩 난 연백서는 소동에게 그의 문장을 전해달라고 명하고는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라카, 요고, 목제비, 초수, 공장, 천일색. 저 하늘 노을은 짝니른 기러기와 나란히 하고 갈 물빛은 높은 하늘과 같은 색이로구나. 왕발의 화려한 문필에 사람들은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종고의 걸작이요, 존재 남봉인 자로다. 하객들은 조마다 극찬했습니다. 이를 전해 듣고 자리에 돌아온 연백서는 그제야 왕발에게 경의를 표하고 깍듯이 대했습니다. 왕발의 등왕각서는 오늘날까지도 명문장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왕발은 훗날 초당 사거리라고 불리며 당나라 초대표적 시인으로 그 명성을 날렸지만 정치에서 뜻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여 늘 불만이 가득했으며 그 슬픔을 글에 담아내곤 했습니다. 관산곡에 넘기 어렵다는데 그 누가 길 잃은 자를 애처로 여길고 부평초와 물이 만나듯 모두가 우연히 만난 타향의 길손들이네. 평수상봉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서로 잘 알지 못하던 사람들끼리 물에 또 다니는 부평초같이 우연히 만남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최근 국가영화국과 시장감독정국이 영화관의 업태혁신, 모델혁신, 서비스혁신을 추진하고 영화관을 관람과 교류, 오락, 소비가 결합된 종합적인 문화체험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록색 테마 상영관부터 복합업태의 융합, 가족체험 학습 플랫폼부터 도시문화 랜드마크에 이르기까지 현재 여러 지역의 영화관은 영화 플러스를 중심으로 업태 간 경계를 허물고 대중의 다양하고 다차원적이며 개성화된 정신문화 수요를 더 잘 충족시킴으로써 소비 잠재력을 활성화하고 영화 시장을 번영시키는 데 동력을 주입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공감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한 차례 광범하고도 심각한 체계적인 변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중국행 순서에서는 염재 신농 씨의 고향 수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로 듣는 세상 순서에서는 2025년 감동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의사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의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듬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코너에서는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한 차례 광범하고도 심각한 체계적인 변혁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민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한 차례 광범하고도 심각한 체계적 변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의 법칙성과 간과성, 목표와 임무에 대한 우리 당의 인식이 새로운 높이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는 데서의 내적 요구이며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이 국내와 국제라는 두 개의 큰 국면을 총괄적으로 고려하여 내린 중대한 전략적 결책입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은 뚜렷한 광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에 관계되고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제반 분야에 관계되므로 그 누구도 방관자가 아니며 그 누구도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은 선명한 체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이며 복잡한 체계적인 사업으로서 결코 단순히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해서만 논하는 것이 아니며 제반 분야에서 통일적으로 조류를 추진하고 각 방면에서 역량을 협동적으로 발휘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은 심각한 변혁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므로 반드시 저탄소를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한 차례의 세계적인 에너지 혁명 및 산업혁명의 추세에 순응하여 경제 발전의 품질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영속적 발전에 관계되며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실현은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대량으로 생산하고 대량으로 소모하고 대량으로 배출하는 생산 모델, 소비 모델을 개변시킬 것이며 녹색 발전, 저탄소 발전, 순환 발전에 기초한 경제 체계와 청정 저탄소, 안전 고효율을 지향한 에너지 체계를 서둘러 구축해 자원과 환경에 따른 제약을 완화시키고 발전의 질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실현은 날로 늘어나는 아름다운 생태 환경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우리나라 생태 환경의 질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촉진하는 데 유리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실현은 우리나라의 책임감 있는 대국으로서의 풍모를 보여주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합되고 절약을 우선시하며 동시에 추진하고 내외가 원활화되고 위험을 방지하는 원칙을 견지하며 우리나라의 제도적 우위, 자원 조건, 기술적 잠재력, 시장 활력을 보다 잘 발휘시켜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사업 구조, 생산 방식, 생활 방식, 공간 구도를 서둘러 형성해야 합니다. 첫째, 통일적 조류를 확실히 강화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 사업을 생태 문명 건설의 전반적 배치와 경제와 사회 발전의 전 국면에 포함시키고 우리나라의 부족한 에너지 자원 형편에 입각해 선립 후파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탄소 배출 정점 도달 행동을 계획적으로 단계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관련 계획 실시 방안과 보장 조치를 서둘러 제정하여 내오고 탄소 배출 정점 도달 10대 행동을 잘 조직 실시하며 탄소 배출 정점 도달의 속도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책임 주체 사업 임무, 완성 시간을 명확히 하며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혁명을 깊이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석탄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 자원이 부족하며 천연가스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의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석탄의 청정 고효율 이용을 강화하고 석탄 소비의 형태 전환과 고도화를 추진하여야 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자원에 대한 탐사 개발 강도와 매장량 및 생산 능력 확보 강도를 높이고 국내 에너지 생산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며 에너지의 자주적 공급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신형의 에너지 체계를 서둘러 계획하여 건설하고 수력 발전 개발과 생태 보호를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원자력 발전을 안전하고 질서 있게 적극 발전시키고 에너지 생산, 공급, 비축, 판매 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에너지 안보를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녹색화 전환을 추진해야 합니다. 새로운 한 차례의 과학기술혁명과 산업 변혁에 따른 기회를 확고히 포착하여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제5세대 이동통신을 비롯한 신흥기술과 녹색 저탄소 사업의 심층적인 융합을 추진하고 녹색 제조체계와 녹색 서비스 체계를 적극 건설해야 합니다. 공업, 건축, 교통 등 분야에서 에너지 이용의 청정화, 저탄소화 전환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검소하고 적당하며 녹색적이고 저탄소적이며 문명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창도하고 전체 인민의 절약의식과 생태환경보호의식을 강화하며 탄소배출량 표시제도를 모색하여 수립하고 녹색 소비와 저탄소 소비를 인도하며 전체 인민이 참여하는 량호한 구도를 형성해야 합니다. 넷째, 녹색 저탄소 발전을 위한 정책 체계를 보완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모 총량과 소모율에 대한 통제를 보완하고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중점적으로 통제하여 탄소 배출 총량 및 배출 강도 이중 통제 제도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의 기준을 완비화하고 탄소 배출 통계 채산 제도를 보완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 거래 제도를 완비화하고 탄소 정가 기제를 보완해야 합니다. 산, 하천, 삼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괄 보호와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생태계의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다섯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글로벌 기후변화 협상 의정과 국제규칙의 제정에 동참하고 공평하고 합리하고 협력 상생하는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을 추진해야 합니다. 협력과 투쟁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개발도상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를 견지하고 차별적 공동책임원칙, 공평원칙과 각자 능력원칙을 견지하며 우리나라의 발전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고 불합리한 탄소 간섭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탄소 배출 정점 도달 및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와 사회 발전에서의 한 차례 광범하고도 심각한 체계적인 변혁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은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귀심 1은 고궁 건룡 정원 몰입형 미디어 전시가 국가도서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건룡 정원은 자금성 영수궁 서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정원 조경, 건축, 회화, 조각 등 여러 예술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번 몰입형 미디어 전시는 건룡 정원의 역사적인 유산을 기반으로 15개의 몰입형 공간과

17개의 인터랙티브 설치물을 조성했습니다.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전통 정원의 건축 미학과 인문적 이야기를 감각적이고 체험 가능한 몰입형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동북의 무형문화유산인 도화가 수도의 예술 분위기와 만나면서 지역을 뛰어넘어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 교류를 펼쳤습니다. 일전에 칼끝에서 피어나는 꽃, 독창적인 구상, 길림, 도화 예술 전시회가 북경국가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민간 도화는 독창적인 무형문화유산 기예로 채색 오유치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특수 제작된 칼날을 활용하여 창작하는 데 층차가 다양하고 결이 섬세하며 고아한 예술 품격과 통속적인 재미를 모두 갖췄습니다. 길림성 도나시에 뿌리내린 민간 도화는 짙은 동북지역 정취를 띠고 있으며 작품은 흔히 장백산 경치, 조선족 민속, 흙토지, 전원 풍경에 초점을 맞추어 북극 산천의 공장함과 수려함을 가감없이 펼쳐 보이는 바 지역 문화와 민간 장인 정신이 결부된 예술의 보물입니다. 기나긴 세월 동안 향토에 불이 내린 이 무형문화유산은 더 넓은 예술계에서 다양한 예술 형태와 교류해왔습니다. 이번 전시는 북경 국가대극장을 전시 장소로 선정했습니다. 국가대극장은 북경의 핵심 구역에 위치한 우리나라 최고의 공연 예술 중심입니다. 이곳은 예술의 전문성과 대중 전파성을 겸비해 무형문화유산이 도시 예술시장과 접목하고 현대 미학 시야에 녹아드는 훌륭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국가대극장 음악청 2층 북쪽 공공공간의 전시구역을 마련하고 130m 길이의 전시 동선을 따라 3m 높이의 표준 전시벽에 도화 작품을 질서정연하게 전시했습니다. 중국 작가협회가 제9회 로신문학상 수상작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7개 부문에 총 35편의 작품이 수상했습니다. 이번 로신문학상의 응모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처음 출판되거나 발표된 작품으로 종편소설, 단편소설, 기록문학, 전기문학, 시, 산문, 잡문, 문학 리런 비평, 문학 번역 등 7개 부문을 망라합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비밀 등 5편이 중편 소설상을, 긴 계절 등 5편이 단편 소설상을, 인간 세상을 가로지르는 코끼리 떼 등 5부가 기록 문학상을, 또다시 푸른 산들이 등 5부가 시상을, 고대의 령혼 등 5부가 산문, 잡문상을, 문학의 깊은 뜻 등 5부가 문학 리련 비평상을, 좋은 순전 등 5부가 문학 번역상을 수상했습니다. 제9회

않았습니다. 흉망력사 소재 문학 작품인 비밀은 독특한 시각을 통해 조일만 열사가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혁명 신념을 지키고 당의 기밀을 보호하며 의연히 죽음을 맞이한 장렬한 과정과 인격적인 매력을 생생하게 복원해냈으며 동북 항일령군 정신의 불멸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이 작품은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는 뜻깊은 문화선물입니다. 조선족 작가 전영선이 창작한 드라마 절벽과 영화 절벽 위에서는 다수의 전국적인 기록을 세우며 영화 드라마 분야에서도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한 바 있습니다. 소주시는 중국 최초의 세계유산 모범도시입니다. 수년간 현지에서는 자수 같은 세심한 공력으로 고성의 문맥을 보호하고 각종 역사문화 자원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함으로써 도시 경신과 문맥 계승이 융합 공생하는 특색 있는 발전 경로를 걸어왔습니다. 소주는 고대의 평강이라 불렸으며 2500여 년 전 오자서가 주관하여 축조한 함려대성이 소주 고성의 핵심 골격을 마련했습니다. 중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각도시 지도인 남송시대의 평강도는 당시 고성의 골목과 하천체계를 완전히 정형화했으며 현재는 소주 박물관에 전시 중인 청대의 고소 번화도는 12m가 넘는 긴 두루마기에 2000여 채의 건축물과 4,800여 명의 인물을 그려내 당시 상점이 즐비하고 상인과 여행객이 오가던 강남 지역의 번성한 풍경을 섬세하게 펼쳐 보여줍니다. 제12회 전국 오페라 성악 공연 및 제4회 브루스 카티니 국제 성악 대회가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전문성과 예술적인 사명을 견지하며

중요시하며 고전 오페라의 정수를 전하고 국제 예술 교류의 장을 마련해 국내외 성악 예술의 상호 교류와 융합을 통해 새로운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공동 주관하는 연변 가무단 교향악단은 개막식 주요 무대를 책임졌습니다. 악단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수한 참가자들과 함께 세계적인 오페라 명곡을 연주하며 웅장하면서도 섬세한 교향악과 안정된 무대 운영으로 높은 수준의 전문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대회가 연길에서 열리게 된 것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문화예술 발전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입니다. 또한 연변은 이번 기회를 통해 변경 지역의 장점을 살려 전국 예술 자원과 연결하고 국제 문화 교류를 넓히게 되는데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염재 신농 씨의 고향 수주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명 고성 시리즈 중 100번째는 염재 신농 씨의 고향 수주입니다. 중화민족의 비조 신농제의 고향인 수주성에는 신농정과 관제묘, 염재 신농비 등 신농제와 연관된 명승고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 밖에 고대 수주성 외곽의 뇌고돈 고분의 골락은 2500년 전인 전국 시기의 무덤입니다. 1978년 이 고분들 중 하나인 증후을 무덤에서 출토된 청동기가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옛적에 한수 동쪽의 나라라 불린 수주는 장강류역과 회화류역의 교차지대, 허북성 북부, 강한평원과 중원평원이 접목한 요충지에 위치한 허북 북부의 주요 도시입니다. 서주 시기부터 춘추 전국 시기까지 수주에는 려와 수, 당을 망라한 세 개의 제후국이 있었고 전국 시기의 후반에 이곳에 수현을 두었으며 서위 때인 535년 수현을 수주로 승격시켰습니다. 581년 수국공으로 책봉된 복주의 대사마 양견이 정제를 밀어내고 보위에 올라 수국공이라는 자신의 직위 명칭에 따라 국호를 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자에 갈주자가 들어있어 자신의 강산이 오래갈 수 없을까 우려하여 숫자가 따른다는 의미를 가졌다는 이유로 기존의 국호를 따를수에서 나라수로 바꾸었습니다. 수주성 서남쪽에 남아있는 신석기 시대의 요적지는 넓은 범위와 풍부한 내용을 가진 한수류역의 굴가령 문화유적지입니다. 1957년 이곳에서 생산도구와 생활용품이 대량 출토돼 3천여 년 전의 사회상을 보여줬습니다. 출토된 문물 가운데는 돌로 만든 도끼와 돌, 칼, 돌낫 그리고 도자기가 많은데 채색의 그림을 그린 검정 바탕의 도자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와 동시에 완전하게 보존된 많은 벼 껍질도 발견돼 당시 장강류에게서 벌써 벼 농사를 했음을 말해줍니다.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이곳은 희씨성의 제후국 수나라였습니다. 편년체 사서인 좌전에는 한수 동쪽의 나라들 중 수나라가 가장 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주는 염재 신농 씨의 고향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수주에서 북쪽으로 60km 거리에 구령산 남쪽 기슭에 렬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신농제는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일명 렬산씨라고도 부릅니다. 5천여 년 전 신농씨는 수종을 데리고 수주 장려산에서 출발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오곡을 재배하고 백초를 맛보며 질병을 치료하고 농사를 가르치며 력법을 만들고 통상을 가르치며 고대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수주에서는 그때 그가 기거한 동굴을 신농동이라 이름하며 지금까지 보존해 내려옵니다. 동굴 입구가 북쪽을 향한 신농동은 상단이 넓고 하단이 좁은 독특한 루각의 모양을 가집니다. 온갖 모양의 바위가 산재해 카르스트 지형을 형성하는 동굴에는 또 정오에 시장을 열고 물건을 교환한다는 신농제의 주장을 실천한 곳이라고 전해지는 일중가 유적도 남아있습니다. 수주성에서 동북쪽으로 30km 거리에는 리산파와 순전, 룡피안, 파산채, 순정 등 순임금이 농사를 지었다는 유적지도 남아있습니다. 현재 신농씨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호북에서는 해마다 중국 호북 렬산 염재 신농제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신농동
유적지 주변에 신농묘와 신농기념관, 기념광장, 렬산 대종사 등 건물을 지어 렬산은 해내외 여망자손들이 참배하는 성지로 됐습니다. 멱수강과 개수강 합류 지점의 기슭에 뢰고둔이라고 하는 눈덕이 있는데 춘추시기 초나라 령은이 일으킨 란을 평정하기 위해 초장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와 이 둔덕에서 복을 올려 진군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이름이 뢰고둔입니다. 오늘날 이 뢰고둔은 이름에 깃든 사연보다 이 둔덕에서 전국 초반에 많은 무덤을 발견한 것으로 인해 더욱 세상에 높은 명성을 펼쳤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무덤이 바로 주왕실의 제후국 중 하나인 임금 증후울의 무덤입니다. 뢰고둔의 동쪽 언덕에 위치한 증후울 무덤은 수직 암갱의 나무관을 사용했습니다. 이 무덤의 지하 궁전은 방 3개에 거실 하나를 거느린 호화로운 아파트를 방불케 합니다. 붉은 사암 속에 조성된 지하 궁전은 동서 길이 21m, 남북 너비 16.5m, 깊이 13m, 면적이 220평방미터에 달하며 묘도가 없고 무덤의 단면이 한자로 북자 모양을 형성합니다. 증후울 무덤은 고대의 과학 수준을 보여주는 보고이자 정교하고도 장관을 이루는 고대 예술의 전당입니다. 증후울 무덤에서는 악기와 청동기, 병기, 금기, 옥기, 칠기, 목기, 죽간 등 약 1만 5천여 점의 문물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완전하게 보존된 타악기 편종이 가장 장관입니다. 세계의 기이한 경관 중 유일무이한 보물로 인정되는 편종은 도합 65개의 총무게는 2,500kg에 달합니다. 청동으로 조조한 정교한 이 편종은 분해와 조립이 가능한 합리적인 설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1981년 뢰고둔 2호 무덤에서 또 28개의 작은 용종과 8개의 큰 용종을 망라한 36개의 편종이 출토됐습니다. 2호 무덤에서 출토된 편종 중 8개의 큰 종은 증후울 편종과 음이 전적으로 일치해 전문가들은 이 두 편종이 같은 음악체계에 속한다고 인정하면서 이 편종을 증후울 편종의 자매 중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세트를 합치면 종의 수가 100개에 달하고 분해와 조립이 가능한 이 편종은 완전하고도 웅장한 타악기임에 손색이 없습니다. 1970년대 동방홍 1호 위성이 우주에서 지구를 돌며 들려준 음악 동방홍이 바로 편종으로 연주한 것입니다. 1987년 12월에는 또 증후울 편종 우표와 음성 우표 협업을 발행해 음향 우표의 선례를 열었으며 다시 한번 편종을 세계에 알려지게 했습니다. 호북성 가무단이 편종 소재를 활용해 창작한 편종 악무는 노래와 무용, 음악을 접목해 증후울 무덤에서 출토된 편종을 모방 제작한 고대 악기로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금, 석, 사, 죽, 포, 토, 흉목 등 8가지 음으로 화음을 내며 천고의 절창을 다시 연주해 고대 중국인들의 예술적인 풍모와 당시의 사회상을 세상에 선보였습니다. 이상 문화 중국행이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내 여지는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2025년 감동 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이사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홍화 아나운서가 낭독합니다. 미시한 빛이 모여 온화수를 이루고 평범함이 위대함을 낳습니다.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 시상식이 방송된 가운데 해외에서 현지 익사자를 구하다가 순직한 중국 의료지원팀 의사 장근교가 감동 중국 2025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었습니다. 감동 중국 시상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대가 산과 바다를 향해 달려간 줄 알았으나 그대가 몸을 던져 위험을 무릅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가족들은 그대의 귀한 길을 바라보았지만 그대는 그것을 타인의 생명길로 바꿨습니다. 조국과는 멀어졌지만 위대함과는 가까워졌고 그대의 생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미 국경을 초월했습니다. 그대의 몸은 푸른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고 그대의 이름은 다리로 뛰어 말리길을 이었습니다. 생명, 그것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장군교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에 다리라는 교자가 들어있는 글은 평생을 다리와 인연을 맺은 듯합니다. 1987년생인 장군교는 의사의 길에 오른 그날부터 구조를 일상으로 여겼습니다. 2020년 신종 코로나가 닥쳤을 때 그는 자진하여 산동성 제10차 허브의료지원팀 팀원으로 허브 한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방역 최일선에서 약 두 달간 버티며 환자 치료에 전념하는 한편 만여 원 상당의 방역 물자를 계정하는 등 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허북성 정부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욕행자 칭호를 수여받았습니다. 허북 지원을 마치고 돌아온 후 그는 심장박동행동이라는 구조센터를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 교육 도구를 들고 요방 인민광장에 나가 심폐소생술을 무료로 가르쳤으며 400여 회의 교육을 진행해

0: 2만 여명의 시민들이 관련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그의 작은 선행들은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희망을 밝혀주었고 사람들은 그를 로좀 의사라 친근하게 불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항상 조국이 있습니다. 탄자니아 의료지원 임무가 내려졌을 때 장균권은 다른 역행을 선택했습니다. 2024년 1월 그는 제27차 탄자니아 파견 중국 산동 의료팀 팀장으로 종착을 맡아 탄자니아 모힘빌리 공립병원에 도착해 마취 의료 및 교육 훈련에 힘썼습니다. 모힘빌리 공립병원에는 여러 수술센터가 있지만 오랫동안 마취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림상 진료 최일선에 뛰어들었고 동시에 전문 교육 과정을 개설해 현지 의료진을 1대1로 지도하며 마취 프로토콜 설계를 지원함으로써 탄자니아에 떠나가지 않는 의료팀을 남겼습니다. 2025년 6월 8일 장군교는 위챗 모멘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민을 위해 봉사하는 데는 국경이 없습니다. 중국에서 온 의사로서 저는 저의 조국과 저의 직업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탄자니아 동료들이 중국과 중국 의사의 힘을 느끼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모멘트가 그의 마지막 글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25년 6월 15일 탄자니아 다리에스 살랑 해변에서 한 현지인 여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군교는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들었고 파도 속에서 유일한 구명조끼를 익수자에게 입히고 온 힘을 다해 그녀를 해안가로 밀어냈습니다. 익수자는 무사히 구조되었지만 그는 탈진으로 익수해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했습니다. 용은 멀리 갔으나 그 정신은 영원합니다. 장군교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헌신하며 생명을 구한다는 중국 의료지원팀의 정신을 생명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는 산동성 도둑모범 제로시대의 모범 칭호를 주소받았고 2025년 8월 올해의 가장 아름다운 의사에 선정되었으며 2025년 10월 의료사로 초소되었습니다. 평생 의사만 할 겁니다. 또 의사를 잘할 수 있습니다. 장군교의 이 한마디는 그의 평생 가장 소박한 신조였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방역, 대중의료교육, 말리 아프리카 의료지원, 목숨을 건 구조에 이르기까지 그의 발자취는 책임과 헌신과 희생을 아우릅니다. 그는 짧은 생애로 하얀 의사 가운에 초심을 종명했습니다. 의인의 인술은 결코 막을 내리지 않으며 정신의 교량은 영원히 이어집니다.
1: 라디오로 듣는 세상. 2025년 감동 중국 인물로 선정된 고 장군교 의사의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이상으로 문화 공감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해리헨 와치리히 원겐 질랏 마툰훌 우샤튼 홀게 여우쿠이벌 장준 지르간 다굴라한 주름든 세달리문드 진동 나리 벨렌간 통관 복음 뒤치끌릇 잠을지갈 희귀힐회다 아빠 딜르그 울겔 볼볼 아르베 너르네 냥냥

아인 잠인 것듯한 아랫번호는 양양벌 셋 이체 아수나희 올스구른다가 잡을랭 벌지 워싱 털게 여구이벌 투르구르니 사물울지 우린 이진 버거다진 독수를 잡을랭 버름바겟 들으란 양양 유해린 슈후 도스물해딘 세나란 깸가르제 빈땡친 하악샷 훈턱덧 지륵 장준이 대초로란 첼드대선 여구이기 수르든 엘가힘을 토해마바 월디인 이흐투심을 바왕 리문다베겟 친동왼사의 흘제나 우시엘토 월디인흐 스틱리 야구댐 델버흐톤 통관의 복음 든 훌레글 미니 가르돌 장준이 앞선 련 어부긴 아토할 화 어부긴 아토할 두르분 장준배

다르더라 히 장준 난리 닭굴 제제 두르빈 송빈 장준을 벌벌 통관 헛내 바래군 하늘갈 가르제 아르빈 가리라 알르드 이름은 옥디가시제 아르빈 어른의 외사이베갓 바왕 이름은 대 두르빈 장준은 훌그나스 먹어도 소디제 우린 황호 냥냥한 타이스기는 돼 대땐 두르빈 성빈 벌벌 옐훌에 속이드와 올라스코르네 닥터벌 오르벌간 벌랏 워식대 홀게 두리기 튀버지 배들다 일대 두심을 비드나르도다 토슬하르 어시지 딜트누구에 아들 옐란 훌이여 쟁갓 음댄 속디 월대해노 허이르 냥냥 가리기 무르갓 무르끈 송빈 나르도 타든 무르끼배갓 여승기 홍치르 두리에니 외사이 진통다사 찌르기 보가다 셰드르구 장준 단내 두르르브 알테니 갓지르 뼈호 돌단 알분 미슬린 왓치레 괴야와 델리 무득든 우괴 이네 호 돌다란 타나르두르 양베헬 옐

자리 둘 유엔소의 진통 갈무토거 힐링엘렛 가조홀게 두릅은 송빙이 빠진 덕을 하리야마 울디는 냥냥 타이스날 오이다슨 돌제 알꾸에려우 저울릉은 돌다 태대나르네 가쇼디 죄리 깍차오글 힐바르회희 두릅은 자루 장준 날도 허때에르네 허른 우친 세리갓 우자회이돌 탑은 다굴 홀리어서 애틀들 오이만 갓든 갑 홀든 동태 호들은 그득 아흑팀 버리고 알려